0: 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코너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이정민입니다.
1: 오늘의 첫 곡으로 몽골족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으실 노래는 제비

0: 독서는 무엇일까요?
1: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0: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1: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1: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2: 이어 장정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으실 노래는 마지아마.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이어 유글정 노래입니다. 언제?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가자 후족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으실 노래는 당신에 대한 느낌.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이어 한 종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으실 노래는 위대한 로정.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자연계에서 모든 동물들은 특유의 생존 예술을 갖고 있습니다. 곤충을 먹이로 하는 작은 동물인 천산갑은 맹수의 위협을 자주 받습니다.
1: 온몸의 단단한 비늘은 나를 보호해주는 갑옷입니다.
2: 위기가 곳곳이 도사리고 있는 초원에서 코뿔 쏘는 그 어떤 동물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3: 나는 날카로운 뿔로 영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0: 자유롭게 노니는 상어는 해양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4: 강대한 등 지느러미는 나의 풍채를 더해줍니다.
2: 동물 생존은 일종의 예술입니다. 이들을 해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행입니다.

0: 다클리마칸. 왼쪽은 황막하고 고죽한 사막이고 오른쪽은 푸르 싱싱한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1: 백양나무 숲이 엄청 크네요.
2: 홍해산 날의 하소휘랑은 반이 푸른 물결이고 반이 아득한 모래언덕입니다.
3: 호수에 온통 백조예요.
0: 룡남의 소도시에서는 얇고 부드러운 비단 향운사가 재봉침 아래에서 예스럽고 우아한 폭장으로 탄생합니다.
4: 그 사람의 뒷모습이 달빛 아래에서 훤히 눈앞에 다가옵니다. 흰색 모숏에 검정색 향운사 나팔바지 차림이었습니다.
2: 생물 다양성은 생물의 기록이자 시공간이 만들어낸 다채로운 결과물입니다.
0: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여 인류의 후손들이 광년 밖에서도 영원히 그럴 수 있는 고향을 만들어 갑시다.
5: 지금까지 민족의 멜로디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주미화입니다. 지난주 연변 2026년 전민열독 주간 행사가 막을 올렸습니다. 길림성 연변 각지는 책 한 기 연변 행사를 통해 도시와 농촌 곳곳에서 짙은 독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학교에서의 친자열독으로부터 특수 청소년들을 위한 낭송 활동까지 기관 단위의 연구학습으로부터 병영 초소의 혁명 경전 열독 활동까지 모두가 책 한 기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힘을 얻었으며 전민 열독이 정신적 자양, 초심 결집, 사명 실천의 생생한 실천으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전민 열독 주간 행사 개막 당일 연길시의 여러 유치원들은 학전반 계몽 독서 특별 행동을 개최하고 어린이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형식을 통해 친자열독을 전개했습니다. 아이와 학부모들은 함께 책을 읽으며 교류를 통해 문자의 매력을 느끼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와 동시에 연길시 소년아동 도서관은 특수 청소년 계층을 위한 특별 열독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들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시에 깃든 아름다움을 읊어내며 열독 과정에서 에너지와 성장을 수확했습니다. 책 향기는 소년 아동들에게 스며들었을 뿐만 아니라 기관 단위와 병용 초소에도 스며들어 이들이 힘을 모으고 초심을 다지는 중요한 매개체로 되었습니다. 청년 간부들은 자신의 직책과 결부시켜 경험을 교류하고 초심을 되새기며 열독이 직무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초심과 사명을 실천하는 주유소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연길 주둔 모 부대의 도서실에서도 독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현역 전사들은 퇴역군인 대표들과 함께 책을 읽으며 책 향기 속에서 사명과 책임을 되새겼습니다. 행사는 또 특별히 3명의 항미원조 여웅을 현장에 초청했습니다. 그들은 혁명 경전을 읽고 자신의 참전 경험과 결부시켜 군인 본색을 고수하는 데 있어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모두가 책의 향기에 빠져들길 기대해보며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25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 확고히 장악해야 하는 중대 원칙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소흥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항주건업 미술박물관으로 여러분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질병과 맞서 싸우는 서원과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문화 순례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경칩과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에서는 제25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 확고히 장악해야 하는 중대 원칙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습금평 총서인은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위대하고도 막중한 사업이다. 그만큼 전망이 밝은 한편 책임도 무겁고 갈 길도 멀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5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하는 관건적인 시기이며 우리나라의 발전에서 전략적 기회와 위험 및 도전이 병존하고 불확정적이고 예견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환의식을 강화하고 최조선적 사고방식을 견지하여 평안한 시기에도 닥칠 위험을 생각하고 미리 대비하며 일진광풍, 지어는 모진광풍 추후에 중대한 시련을 이겨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음을 감안해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중대 원칙을 확고히 장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당의 전면적 용도를 견제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령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큰 우월성이며 당과 국가의 근본이고 명맥이며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리익과 문명에 직결됐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업은 이 가장 본질적인 특징과 가장 큰 우월성에 근거를 두고 추진해야 하므로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확고부동하게 견제하고 당중앙과 전당에서의 습금평 총서의 핵심적 지위를 교련히 수호하고 당중앙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용도를 교련히 수호하며 당의 용도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모든 분야, 모든 방면, 모든 고리에 관철시킨다면 반드시 우리나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확보하고 단합 분투하는 강대한 정치적 결집력과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도록 확보해 한맘 한뜻으로 함께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방대한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제해야 합니다. 방향은 길을 결정하고 길은 운명을 결정합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은 인민이 아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고 종합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할 수 있는 탄탄대로입니다. 실천이 충면이 증명하다시피 중국의 국정에 부합되는 정확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당과 인민에게는 더없이 광활한 무대가 펼쳐져 있고 무궁무진한 역사적 잠재력과 막강한 전진의 정력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제하고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견제하며 개혁개방을 견제하고 독립자주와 자력향상을 견제하며 폐쇄되고 경직된 옛길이나 기치를 바꾸는 그릇된 길을 걷지 않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과 종합민족의 전투 위협을 견제하며 자기의 역량에 기초해서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추진하고 중국의 발전과 진보의 운명을 자기의 수중에 확고히 장악해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하고 조화로우며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일도쉬어야 합니다. 셋째,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제해야 합니다. 인민이 지향하는 아름다운 생활이 바로 우리의 분투 목표이며 민생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 인민을 위해 당을 건설하고 인민을 위해 집권하는 본질적인 요구이며 백성들로 하여금 좋은 생활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사업을 수행하는 출발점과 귀착점입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과정에 반드시 시종 강산은 곧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이라는 이름을 명기하고

0: 모든 것은 인민을 위하고 모든 것은 인민에 의지한다는 관념을 견지하며 인민을 위해서 발전을 도모하고 인민의 의지에서 발전하며 발전 성과가 인민에 공유되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공동 부위의 길로 확고부동하게 나아감으로써 현대화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가 보다 많이 보다 공평하게 전체 인민에게 돌아가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개혁개방을 심화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원동력은 개혁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데 있습니다. 반드시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고 문제 해결을 중점으로 하며 사상을 한층 더 해방하고 사회 생산력을 한층 더 해방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의 활력을 한층 더 방출시키고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개혁과 혁신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확고부동하게 개방을 확대하며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변화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도모하며 심층적인 체제적 및 기제적 장애를 적극 혁파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제도적 우월성을 끊임없이 과시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원동력과 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우리나라의 제도적 우월성을 국정운행의 효과성으로 더욱 잘 전환시켜야 합니다. 다섯째, 투쟁 정신을 발행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과감한 투쟁 정신과 확고한 승리 신념은 당과 인민이 불패의 기반에 설 수 있는 강대한 정신적 역량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목표에 더 근접했으며 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절대 북을 치고 증을 울린다고 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전진도상에는 여전히 예측 가능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위험과 도전이 존재하며 언제든 각종 후권위 사건과 회색 코뿔소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석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나라 발전에서 직면한 새로운 역사적 특점을 잘 파악하고 새로운 전략 기회, 새로운 전략 임무, 새로운 전략 단계, 새로운 전략 요구, 새로운 전략 환경을 총괄적으로 파악하며 선수를 써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투쟁 정신을 발행하고 투쟁 능력을 증강하며 패기와 기계, 조력을 강화하고 어려움을 박차고 나아가며 발전과 안보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전진도상에서 나타나는 각종 어려움과 도전을 심소 이겨내 완강한 투쟁으로 사업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노래 사랑과 조국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소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소흥을 말하면 로신의 작품에 나오는 소흥주와 예스러운 배, 복적거리는 무대, 장삼을 입고 술을 마시는 공을기, 사당에 사는 악효 등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날 소흥에 들어서면 이런 그림 외에도 아름다운 가모와 고대 월나라의 흔적, 소흥 고유의 짙은 문화적 분위기, 유구한 역사가 발길을 잡습니다. 장강삼각주 남쪽, 절강의 동북쪽, 전당강의 서쪽 기슭에 위치한 소흥은 예로부터 풍부한 인문경관과 아름다운 물, 독특한 풍토문물로 내외의 이름이 자자했습니다. 일찍 신석기 시대 이곳에는 이미 인간이 살았고 4천여 년 전 우임금이 물을 다스릴 때 이곳 묘산에서 제후들에게 상을 내리며 묘산을 회계산으로 개명했습니다. 춘초 전국 시대에 모로왕 구천이 이곳에 도성을 세우고 와신 상담으로 나라의 부흥을 꾀하면서 당시 이곳은 중국 동부의 정치와 문화 중심지로 부상했습니다. 남성 때 이곳은 월주라 불리며 두 차례나 림시 도성으로 되었고 외래 침략을 피해 남방으로 도주해 남성을 세운 성고종이 1130년 나라를 이어받아 다시 흥한다는 의미로 월주를 소흥부로 개명했으며 그 다음 해 자신의 연호도 소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로부터 이곳은 오늘날까지 소흥이라는 지명을 이어옵니다. 소흥의 아름다움은 부드러운 물에 있습니다. 소흥에는 물길이 얼기설기하고 크고 작은 호수가 많아 물길의 길이가 1900km에 달합니다. 물의 고장으로 이름이 자자한 소흥은 대표적인 강남 수향입니다. 소흥의 도시 구도는 물길을 기본으로 조성되어 물길을 따라 도로가 펼쳐지고 물길 한 갈래에 도로 한 갈래가 따르거나 물길 한 갈래에 도로 두 갈래가 펼쳐지며 심지어 물길만 있고 도로는 없는 독특한 구도를 유지합니다. 강물은 도로의 일종이고 다리는 도로의 연속입니다. 물길이 밀집한 소흥에서 다양한 모양의 다리를 안 볼 수 없습니다. 품격이 상이한 다리가 만 개 이상 보존된 소흥은 다리의 고장이라는 미명도 가집니다. 소흥의 많은 다리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800여 년의 세월 속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교량의 역할을 하는 아름다운 모양의 송나라대 석교 팔자교입니다. 소흥에서는 또 옛사람들이 배를 끌면서 걷던 강가의 오솔길 고섬도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서방향으로 소흥을 관통하는 이 길은 소흥을 경유하는 운하의 량쪽에 조성되어 소흥만의 명소로 남았습니다. 소흥의 기이한 경관인 이 고섬도는 길이가 5km에 달하는데 운하가 가로지른 수십 개의 다리가 거쳐가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며 이곳에서는 아름다운 운하와 독특한 다리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강남의 문화를 체험하려면 소흥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화의 고장으로 소문난 소흥에서는 중국인의 비조 중 한 명인 우임금과 월왕 구천, 고대 중국의 철학자 왕충, 고대 중국의 유명한 서예가 왕희지, 근대 중국 문학의 거장 로신 등 정치가와 사상가, 문학가가 났습니다. 그 밖에 가장 유명한 중국의 낭만주의 시인인 리백과 역시 당나라 때 시인들인 두보, 백거이, 맹호연 등 400여 명의 시인들도 이곳에 이르러 소흥의 아름다운 산수를 노래하는 시를 남겼습니다. 소흥은 예로부터 강남의 아름다움이 10점이라면 소흥이 그중 9.9점을 차지한다는 미명을 가집니다. 5000년의 유구한 문명사와 2500년의 도시사로 인해 소흥 땅 곳곳이 풍부한 문화적 함의를 안고 있어 사람들은 소흥을 담벽이 없는 박물관이라 부릅니다. 중국의 예술사에서 진나라 때 서예가 왕희지의 란정집소 이야기는 널리 미담으로 전해집니다. 이 명작에 나오는 난정이 바로 소흥성에서 서남쪽으로 약 12km 거리의 란저산 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속에서 란정의 립지는 수차 바뀌었는데 오늘날 소흥에 남아있는 란정은 명나라 때인 1548년에 세운 것입니다. 운치를 자랑하는 강남의 정원으로 꾸며진 란정은 서예가들이 노도나도 참배하는 성지로 부상했습니다. 지난 800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붉고 부드러운 손이 따라주는 황등주, 성에는 봄빛이 완연하고 담장엔 버드나무 너울거리네 라는 류교의 명시 채도봉이 바로 제일 처음 소흥의 심원담에 새겨졌습니다. 전한대에 의하면 류교는 사촌 여동생인 당완과 혼인을 맺고 아기자기 살았는데 류교의 모친이 당완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류교는 당완과 헤어졌다가 10년 후에 우연하게 심원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봄빛 짙은 정원을 거닐며 두 사람은 지난 세월을 추억하며 슬픔에 빠졌고 류교는 즉흥적으로 정원의 담에 이 명시 채도봉을 썼습니다. 그 뒤에 당완은 우울함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고 류교도 깊은 슬픔에 빠졌다고 전해집니다. 송나라 때 유명한 정원인 심원은 소흥 도심에 위치해 있으며 슬픈 사랑 이야기와 달리 정자와 루각, 작은 다리와 맑은 물, 겹겹으로 솟은 가산으로 아름답고 아늑합니다. 소흥에서는 로신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881년 9월 25일, 로신은 소흥의 동창방에 위치한 건물에서 태어나 18살까지 이곳에서 살다가 남경으로 학문 배우러 갔으며 후에 고향에 다시 돌아온 후에도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강남 특색이 다분한 로신 생가는 오늘날도 로신이 생활하던 당시의 모습을 유지합니다. 생가의 뒤에는 로신이 어릴 때 뛰놀던 백초원이 있고 근처에는 또 로신이 12살부터 17살까지 다닌 소당 산미소옥이 있습니다. 소옥의 동북쪽 전시실에는 로신이 과거 사용했던 책상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가의 동쪽에는 로신 기념관이 조성되어 이곳에서는 로신의 생애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소흥은 경치도 아름답고 문물도 풍부하며 풍물 또한 다양합니다. 소흥은 월극과 소극, 련화락 등 다양한 지방 극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맛이 순하고 향이 짙은 소흥주는 남북조 때부터 황궁에 올리는 곡물이었습니다. 산과 물, 길과 다리, 정원과 고적, 검은 천을 지붕으로 한 예스러운 배, 북적거리는 무대 등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소흥 고유의 우아함과 아늑함을 연출합니다. 이곳에서는 배를 타고 물의 고장인 풍경을 가까이 하고 식당에 내려가서 소흥주를 마음껏 음미하며 시골에 내려가 전통적인 지방극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소흥은 어디서든 시간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노래 새 시대 새 영변을 보내드립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 오늘은 항주공업 미술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항주공예미술박물관은 항주시 인민정부가 지원해 건설한 공예미술 주제박물관으로 절강성 항주시 공진교 서쪽 륵사 문화거리에 위치했습니다. 항주공예미술박물관은 중국 칼가위검박물관, 중국 부채박물관, 중국 우산박물관 등이 포함되며 박물관 전체 건물은 원 항주 홍뢰견직물공장의 옛 공장 건물을 개조해 만들어진 것으로 총 건축면적은 18,930평방미터입니다. 2020년 12월 항주공예미술박물관은 국가 1급 박물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항주공예미술박물관은 신석기 시대부터 수천 년간 전해진 해온 풍부한 공예품들 예로 실크며 청작이며 송판 등을 보여줍니다. 중국 칼가위검 박물관은 중국의 칼 제조 기술과 예술을 보여줬습니다. 금속 칼의 출현과 함께 칼의 역할은 도구의 지배에서 무기의 지배로 바뀌며 인간 사이의 싸움이 무기의 싸움으로 됐습니다. 그때로부터 칼은 한 민족의 영역과 흥망과 연결됐으며 중국 문명사에서 특히 전형적입니다. 중국인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칼 기술과 예술을 개발하면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풍부하고 다채로운 문화와 삶을 창조했습니다. 중국 부채 박물관은 중국에서 부채의 오랜 역사를 보여줍니다. 수천 년에 달하는 세월 동안 부채는 바람을 일구는 것 외에도 사회 정치, 민속 풍습, 예술 창작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의 관념과 감정을 담는 매개체로 되어 뚜렷한 민족 특색을 지닌 중국 부채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중국 우산박물관은 우산의 기원으로부터 시작해 고대 중국의 우산으로부터 지금의 우산까지 다채로운 우산의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기원에 대해 아직 정확한 답을 줄 수 없지만 우리들의 무한한 상상을 열어줍니다. 운하 경관과 역사 건축, 공예 미술을 특색으로 하는 항주 공예 미술 박물관은 항주의 깊은 문화와 휘황한 공예 미술 문명을 바탕으로 항주 공예 미술의 발전사, 풍부하고 다채로운 공예 미술 종류, 교묘한 공예 미술 작품 등 고도로 농축된 공예품의 도시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4: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5: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4: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5: 그렇지.
4: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5: 그게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질병과 맞서 싸우는 서훈과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001년 봄, 6개월이 된 주서훈은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그는 청해성 본과 1단계 점수선을 30점이나 초과한 성적으로 북경 인쇄대학에 붙었습니다. 암과 같은 질병은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뇌성마비나 지적장애, 다운 증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모두 고통스러운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서훈이 소셜 플랫폼에 올린 글입니다. 그는 또 동영상을 찍어 기타 뇌성마비 대학생들과 함께 대학교 생활의 경험담을 공유했으며 영상 조회수는 161만 회를 넘겼습니다. 주서훈은 마른 체형에 큰 키를 가졌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그는 자신 있게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선생님도 인내심 있게 그의 발언이 끝나기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여느 대학생들과 비교할 때 다소 다른 점이 있다면 서훈은 종례로 국물이 있는 반찬을 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인해 국물을 모조리 흘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서훈은 자신의 생활에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 탯줄을 목에 감고 태어났습니다. 그 후 황달과 발열이 나타났고 그릇된 대응으로 인해 일찍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빠른 치료 개입으로 말을 못하거나 걸음이 안정적이지 못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8살 때까지 주서훈은 어머니를 따라 서안, 상해, 북경, 정주 등 많은 곳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서훈의 어머니는 간호사이고 아버지는 은행에서 근무합니다. 어렵게 얻은 외동딸이 이 가정에 가져다준 기쁨만큼 질병이 가져다준 타격도 컸습니다. 딸애를 데리고 치료를 받으러 다니기 위해 주서원의 어머니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직장 생활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근무 시간이 자유로운 보험 설계사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치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때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이제는 학교를 다녀도 될 정도로 상태가 매우 좋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의사 선생님의 매우 좋음을 학교 선생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지만 학교에서는 그의 학습 능력을 의심했고 결국 그는 할 수 없이 방청생으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또 부모님의 정근과 건강 원인으로 인해 그는 한동안 특수교육학교에도 다녔습니다. 그러나 주서훈과 그의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그는 일반 학생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 학교 담임선생님은 그의 존재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해 기중시험에서 저희 아이가 반급 성적에 영향을 준다면 자진해 학교를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서원의 어머니는 아이를 위한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기중시험에서 서원은 담임선생님이 가르치는 어문 과목에서 전반 3등이라는 성적을 따냈습니다. 담임선생님은 그제서야 우려를 내려놓고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건강

0: 혼인으로 인해 서고는 글을 쓰는 것이 느립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그에게 숙제를 적게 포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 대우에도 다른 학생들은 저녁 10시면 숙제를 마무리하는데 서호는 12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 끝에 그는 마침내 중점고 중에 입학했습니다. 2022년 조서원은 또 청해성 본과 제1단계 점수선을 30점이나 초과한 성적으로 북경 인쇄대학에 붙었습니다. 선영에서 북경까지의 거리는 약 1600km이며 고속철을 타도 10시간 반이 소요됩니다. 어머니의 감격스러움과 아버지의 걱정이 담긴 이 려정을 서원은 혼자 마주해야 했습니다. 북경에 남는 것, 이는 서원의 소원입니다. 그는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난해 서원은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학교에서 출발해 기차를 타고 석가장으로 갔고 공항 근처의 호텔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비행기로 함원에 가서 일주일을 놀았습니다. 저는 제가 혼자서도 이렇게 먼 여정을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가끔은 그도 부모님의 도움이 그리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좀 더 독립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려 했습니다. 이는 또 어머니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제가 할 일이 있고 자신이 즐기는 일을 하며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머니의 가장 큰 소원은 아이가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평범한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노력 끝에 서원은 조금은 느리지만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2001년 봄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젊은 부모님은 자식의 다소 불공평한 운명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온 힘을 다해 아이의 성장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그들만의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문화술래에서는 24절기 중 하나인 경칩과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칩은 우수와 춘분 사이에 들어있으며 태양 환경이 345도에 해당될 때입니다. 음력으로는 2월 중에, 양력으로는 3월 5일이나 6일경입니다. 우수 경칩에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말이 있듯이 경칩이 지나면 제법 따스한 햇빛이 비치고 들판이 점차 푸르러져 봄 기운이 한층 완연해지며 논밭에 농쟁기를 들이댈 날이 다가옵니다. 경칩은 글자 그대로 땅속에 들어가서 동면을 하던 동물들이 깨어나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무렵이 됩니다. 개구리들은 번식기인 봄을 맞아 물이 근 곳에 알을 까놓는데 그 알을 먹으면 허리 아픈데 좋을 뿐만 아니라 몸을 보호한다고 해서 경칩일에 개구리 알을 먹는 풍속이 있습니다. 경칩에는 흙일을 하면 탈이 없다고 해서 벽을 바르거나 담을 쌓기도 합니다. 경칩 때 벽을 바르면 빈대가 없어진다고 해서

0: 있어 일부러 흙벽을 바르는 지방도 있습니다. 빈대가 심한 집에서는 물에 재를 타서 그릇에 담아 방 내 귀퉁이에 놓아두면 빈대가 없어진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경칩날에 보리싹의 성장을 보아 그해 농사의 풍용을 예측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겨울잠 자던 개구리가 나오고 동삼석달 땅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벌레도 꿈틀거린다는 경칩대가 되면 담뱃물을 심고 과일밭을 가꾸는 등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경칩대는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완전히 겨울잠에서 깨는데 이를 식물기간이라 합니다. 보리, 밀, 시금치, 우엉 등 월동에 들어갔던 농작물들도 생육을 개시합니다. 이때 농촌의 봄은 바야흐로 시작됩니다. 씨 뿌리는 수고가 없으면 결실의 가을에 거둘 것이 없듯 경칩대부터 부지런히 서두르고 씨 뿌려야 풍요로운 가을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동지로부터 81일이 지나면 추위가 완전히 물러가는데 81일을 9일 단위로 나눠 농부들은 구구가를 불렀습니다. 구구가는 긴 겨울 동안 농사를 손 놓아 게을러지는 것을 추스리고 자연현상을 관철하면서 농사 시기를 살피려 한 것입니다. 그중 아홉 번째 마지막 경칩부근의 노래는 바가는 소의 모습을 어디서나 볼 수 있다 해서 구구경우라 불렀습니다. 이때쯤이면 농가에서는 장을 담그는데 장을 담그는 일은 가정의 1년 농사라 할 만큼 중요합니다. 훌륭한 장맛의 비결은 좋은 재료 선택과 주부의 손끝 정성에 있습니다. 잘 씻어 말린 장독에 메주를 넣고 체에 받쳐 걸은 소금물을 메주가 잠길 정도로 붓습니다. 그리고 고추, 참숯 등을 넣습니다. 반찬이 변변찮던 시절 농가에서는 맛의 근원이었던 장을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옛사람들은 경칩에서 춘분 이전까지의 15일 동안을 다시 3개호로 나누고 매 호의 특징을 총화했습니다. 초고에는 복사꽃이 예쁘게 핀다는 말이 있듯이 뜨락이나 사냐의 복사꽃이 만발해 비단 같은 노을을 걸고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모읍니다. 2호에는 꾀꼬리가 온다는 말이 있듯이 꾀꼴새가 복사꽃이 만발한 꽃숲 속에서 뛰놀며 목청을 돋구어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3호에는 매가 산비둘길로 바뀌온다는 말이 있듯이 이 무렵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면 추운 때에 하늘에 날던 매가 보이지 않고 나뭇가지들에는 산비둘기가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때 복사꽃에 이어 죽도화나무, 들장미 등 꽃들도 피어나 성경 같은 기분을 안겨줍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2: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2: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3: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0: 이상으로 문화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중요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각지에서 마음과 힘을 모아 정사진을 그리고 실무적으로 착실하게 일하면서 부단히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0: 습근병 총서기가 기초연구 강화 차담에서 했던 중요한 연설이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 5.1 연휴 기간 각지 관광지에서 서비스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0: 5.1 연휴 기간 각지에서 다각적으로 힘을 모아 소비를 촉진했습니다.
1: 도쿄 재판 80주년을 맞이해 국제인사들이 일본의 도쿄 재판 부정 행각을 규탄했습니다.
0: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래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노동은 인류 사회 진보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힘이며 세상의 모든 행복은 근면한 노동으로 창조된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총서기는 노동에 의한 창조를 높이 찬양하고 노력모범 정신, 노동정신, 장인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양하며 일선 노동자들을 관심하고 사랑해왔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노동 대중들이 열심히 그리고 착실하게 일하며 작업에 충실하고 헌신하며 강국 건설, 민족 부흥의 새 로정에서 끊임없이 노동으로 새 영광을 써내려가도록 격려했습니다. 5.1 연휴 기간 대국 공정마다 새로운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세에서 병류군화 항운 중추 공사가 유수 시험 단계 진입하면서 통항 조건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운남의 전중 인수 공사 해동 터널이 굴착 작업을 다그친 가운데 건설자 3만여 명이 매일 인수 공사 전선에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전중 인수 공사 대리 구간 고급 공정사 리휘는 동료들과 함께 정밀함을 추구하고 엄격함을 최우선으로 하며 전 구간의 간선수로 건설과 도관 설치를 참답게 진행하며 책임감과 장인정신으로 신시대 수리공사를 위해 기력하고 있습니다. 각 대형 교통중추와 관광지도 력의 고봉을 맞이했습니다. 복근성 영덕시 순영현 하당향의 란봉교는 관객들로 붐볐습니다. 이들은 찰떡을 치고 오금도 특색민속 체험을 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하당향 간부 최설은 문화관광봉사 일선에서 분주히 돌아치면서 연휴 기간 향촌 관광에 질서 있는 운행을 확보했습니다. 최설은 향에서 문화관광 발전과 친환경 출행의 추세에 따라 태양광 에너지 저장 충전소를 설치해 신에너지 자동차의 순조로운 통행을 보장하고 관객들이 가까운 곳에서 충전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분투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모여 분발 정진하는 중국의 장엄한 화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총서기는 다양한 장소에서 노동을 찬양하면서 노력모범 정신, 노동정신, 장인정신을 고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 4월에 열린 중화전국총공회 창립 100주년 경축 및 전국노력모범 선진일꾼 표창대회에서 총서기는 노동계급과 광범위한 노동대중들이 장기적인 분투 과정에서 형성한 노력모범정신, 노동정신, 장인정신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생동한 구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대중의 복지를 시종 염두에 두고 있는 습근평 총서기는 수차나 기층일선 노동자들을 찾아 생활 상황을 조회하고 그들의 기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2013년 음력설을 앞두고 총서기는 북경 지하철 8호선 시공 현장을 찾아 작업자들을 유문했습니다. 당시 측량원이었던 리우천은 현재 중국 철도 14국 북경

0: 중독 건축사 증서를 따낸 리우차는 굴착기의 눈에 대어 가장 정확한 데이터로 자질이 높은 노동 대군을 건설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총석이는 하남 락양 베어링 그룹 주식위원 회사를 고찰하면서 현대 제조업은 과학 기술을 떠날 수 없다며 기술 공략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자주 혁신의 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정신을 발행하고 기업 발전에서 분발 정진하며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종업원들을 격려했습니다. 하남 락양 베어링 그룹 풍력 발전 기어박스 베어링 지능 공장 고급 공정사 양보구는 총서기의 지시에 따라 디지털과 5세대 통신 공업 사물 인터넷 기술의 자간에 지능 생산 라인을 한층 더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해 중국 베어링이 핵심 영역의 발전을 더 잘 지탱하도록 힘다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노력 모범과 선진일구는 인민의 모범이고 국가의 기둥입니다. 대국 중기로 중국의 푸른 꿈을 단조해야 합니다. 중국 제2중형기계그룹 덕양만항 모형단조유한책임회사 8만톤 모형단조 프레스반 대반장 염리민은 한창 팀원들과 함께 혁신 기술 공략과 기능 전승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염리민은 제조강국 우주 강국 건설의 재반 국면에 자간해 긴박감을 안고 노력 모범과 장인의 시범 선도 역할을 발휘하려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목을 조이는 난제를 공략하고 더 많은 대국 중기를 안정적으로 단조해낼 것입니다. 노동을 통해 행복을 창조하고 실천을 통해 대업을 이루게야 합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자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전면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관건적 시기에 억만 노동자들은 마음과 힘을 응집하고 착실하고 실속 있게 일하면서 행복한 생활을 창조하고 노동으로 웅대한 비전을 아름다운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1: 기초연구 강화차담에서 한 습근평 총석의 종료 연설이 과학기술계, 교육계, 산업계에서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모두는 총석의 당부를 명기하고 계속 분발 정진하여 부단히 공을 세우며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위해 계속 분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석에는 기초연구 강화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면서 국가과학연구기구와 고수준 연구형 대학교 등의 선도 역할을 강화하고 신용연구개발기구의 발전을 장려하고 규범하며 기업 주도의 산업, 대학, 연구기구 간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응용학과와 기초학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석의 종료 연설은 모두가 사명의 중대성과 긴박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했으며 과학으로 나라에 보답하는 강한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과학원 물리연구소 소장이자 중국과학원 원사인 방충은 총석의 연설은 시야가 넓고 사상이 심오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기초연구를 국가전략대국의 높이로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더 큰 힘과 더 실속 있는 조치로 기초연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중요한 이념을 제기해 저는 큰 고무를 받았습니다. 총석이는 연설에서 특히 오랜 기간 공을 들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기초연구의 중요성과 특징을 매우 명확하게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기초연구는 이미 세계 선진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 혁신이 더 큰 추진력을 갖추려면 반드시 기초연구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과학기술대학 교장이자 중국과학원 원사인 상징은 총석이는 중국과학기술대학을 세 차례 방문해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혁신에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고 표했습니다. 바로 정성을 다해 덕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공략 혁신에 집중하며 기초적, 전략적 사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총석의 기초연구 관련 연설은 기초연구의 과학기술

0: 연구 사업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종석의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토득하고 종석의 요구에 따라 10년을 들여 칼을 가는 인내심으로 난제를 공략해 무에서 유로의 독창적 혁신 성과를 이룰 것입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은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는 관건적 공략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기초연구는 전례없는 발전 기회를 맞이한 동시에 국제 경쟁 심화 등 다중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습근명 종석에는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에 능동적으로 융합하고 기초연구 국제 교류 협력을 심화하며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생명 건강 등 중대 과학 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글로벌 과학기술 관리에 적극 참여한다고 표했습니다. 이에 모두는 종석의 종료 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해 우리나라 독창적 혁신 능력을 높이고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기반을 더 튼튼히 다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중국농업과학원 원장이자 중국과학원 원사인 황삼무는 향후 중국농업과학원은 이번 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찰하여 작물과학, 축산수의 등 7개 중국농업과학원 기초과학센터를 건설하고 학제간 교차, 공동연구 돌파에 조직화된 기초연구 모델을 구축하여 높은 수준의 농업과학기술 자립자강 가속화에 더 견고한 기초이론 지원과 보다 효율적인 기술 원천 공급을 제공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한편 국내외 수십 개 최고 과학연구단의 과학자들과 손잡고 작물 유전자 자원 계획을 발기하여 인류 문명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중국의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국가에너지투자그룹 요한회사 당조석의사 이사장인 출애는 우리는 기초연구의 출제자가 되어 신흥에너지체계 건설의 혁신 실천에서 과학 문제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기초연구의 답변자가 되어 국가전략 과학기술 역량과 심층 융합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힘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초연구의 채점자가 되어 기초연구, 응용연구와 산업화의 접목과 융합을 추진해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혁신의 심층 융합을 촉진할 것입니다. 중국 이동통신그룹 요한회사 총공정사이자 중국공정원 원사인 왕효우는 과학기술 기업으로서 우리는 시급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종석의 지시정신을 실천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시장지향적 응용성 기초연구를 절실히 강화하고 응용수요를 핵심 출발점으로 삼으며 교차융합과 학과 간 혁신을 중요한 돌파구로 삼고 산업, 대학교, 연구기관 간 협력을 핵심 지탱력으로 키워 과학기술 강국 건설에 기업의 힘을 보탤 것입니다.
1: 5일 연휴 기간 각지 관광지는 놀이 항목을 풍부하게 하고 개방 시간을 연장하며 서비스 보장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 관객들의 체험을 끊임없이 최적화하면서 그들이 휴일의 즐거움을 만끽하도록 했습니다. 섬서성 서안시의 여러 관광지가 력의 고봉을 맞이했습니다. 진시황 재릉박물원에서 관객들은 질서있게 줄을 서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산동성 관광객 진해화는 깊은 역사 문화를 보여주는 재릉 박물원은 아주 충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관광 고봉에 대응해 진시황 재릉 박물원은 이를 접대 규모를 기존의 6만 5천 명에서 7만 5천 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관광지 개방 시간을 2시간 연장했습니다. 박물원 매표관리부 부주임 성금강에 따르면 사전에 예약 통로의 용량을 확대하고 시간대별로 입장권을 발급해 관객들이 관광 고봉 시간대를 피하도록 인도함으로써 대기 시간을 크게 줄였습니다. 산서 대동 운강석굴에서 각지 관객들은 중후한 석각 보물 속에서 문화융합과 문명융합의 웅대한 힘을 느꼈습니다. 관객 대녀사는 웅위한 운강석굴에 매료되고 옛사람들의 지혜에 감탄한다며 총체적으로 체험감이 량호했다고 말했습니다. 연휴 기간 석굴 관광지는 개방 시간을 4시간 반 연장하고 무료 주차자리 8천여 개를 제공했습니다. 운강연구원 문화관광융합발전센터 부주임 하려구는 개방 시간을 연장하고 유람 코스를 최적화하며 봉사 당직을 늘리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 과학적으로 분류하고 관광객 유동 압력을 줄였다고 소개했습니다. 밤 장막이 드리운 가운데 안위성 황산 당모 관광지는 네온사인으로 장식된 멋진 풍경을 자랑했습니다. 각이한 형태를 다룬 휘주 어등 대를 순회 공연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관객 방면은 처음 황산 당모에 와서 어와 어등 공연 휘파 건축을 관람했다며 아주 충격적이고 인상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당모 관광지 직원 서강은 연휴 기간 관광지는 연회 행사를 알심드려 조직했을 뿐만 아니라 야간 입장권 특혜 등 조치도 내놓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서강은 연회와 옛마을 관광, 향촌 소비 등 심층융합을 추진해 문화관광 열기를 농민들의 소득 증대로 전환시키기 위해 힘다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0: 5일 연휴 기간 각지에서 적극적으로 소비 신업태, 신장면을 구축하고 혜민 보조금을 내놓는 등 다각적으로 힘을 모아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2026년 강소 신소비 가전가구 축제가 현재 강소성 각지에서 진행 중입니다. 국가가 발표한 1급 에너지 효율 가전제품 신구 교체 보조금을 기반으로 강소성은 혜민 정책을 한층 강화하여 여러 종류의 가전제품에 대한 성급 보조금을 추가했습니다. 강소성 가정용 전기기기협회 소홍 전임 부회장은 로봇 청소기, 건조기, 식기 세척기 등이 성급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향후 13개 도시에서 대규모 판촉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행사는 국가 보조금, 기업 할인, 브랜드 할인 등 다중 혜택을 함께 적용해 강소성 전역에서 전혀 차례 혜민 행사를 펼쳐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올절 연휴와 봄 방학이 겹치면서 소비 수요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절강성 가흥의 한 가전 매장에서 소비자 조 여사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골랐습니다. 세탁기의 정가는 4,500원이었으나 국가 보조금 혜택을 받아 3,800여 원에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건조기는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가흥시 나무카드에서 발행한 행복한 생활, 즐거운 쇼핑 시즌 소비권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조 여사는 마침 가도 보조금이 있어 두 개를 합쳐 천여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무가도 경제발전판공실 직원 심자호 씨는 4월 28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도에서 네 차례 걸쳐 350만 원 상당의 소비권을 발행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가전제품 구매 외에도 소비권은 예식, 숙박, 슈퍼마켓 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 연휴 기간 흥룡강성은 5천만 원 상당의 문화관광 소비권을 발행하고 100갈래 정품 관광코스, 100차례 특색 행사, 100가지 혜민 정책을 통합 추진하여 소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할빈 쇼핑몰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새 옷 사기, 수공예 체험, 느린 생활 즐기기라는 다원화 소비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할빈 시민 류녀사는 원래는 봄옷 한 벌 사기 위해서 찾았는데 수공예도 체험할 수 있고 또 완성품도 가져갈 수 있어서 너무 의미 있는 하루였다며 아이들도 매우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1: 제139회 광주교역회 3차 전시가 5월 3일 3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아름다운 생활을 주제로 중국 전통 요소가 담긴 의류와 가정용 섬유 제품 등이 해외 구매 상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번 광주교역회 3차 전시의 의류 부스 앞에서 처음 광주교역회를 찾은 브라질 상인 리디시아는 전통 문양이 들어간 중식 의상을 직접 입어보며 핏과 소재를 자세히 느껴봤습니다. 그녀는 전통과 현대 디자인이 융합된 스타일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전시 참가 업체 관계자 량 직원은 갈수록 더 많은 외국 고객들이 이런 중국 요소를 선호해 주문량이 적어도 20% 내지 30% 증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기업의 제품 혁신으로부터 글로벌 시장 수요까지 문화적 정체성에서 경제무역 상생에 이르기까지 중국 요소를 포함한 상품은 광주 교육회를 통해 문화 전파와 글로벌 상업 기회를 연결시켰습니다. 해외 시장의 활발한 수요는 광주 교육회 전시관 밖의 무역 업체도 기회를 가져다 줬습니다. 최근 몇 년간 광주시는 광주 교육회 개최지로서의 지리적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정밀 수급 연결 활동을 정상화하고 더 많은 무역 협력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했습니다. 광주시 해주구 과학기술공상정보국 총경제사 사구는 고효율적이고 정밀한 연결과 일대일로 연결은 구매상들의 구매 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한 면으로는 중대형 상권 상인들의 제품을 해외시장에 더 잘 홍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0: 5월 3일 극동국제군사법정이 재판 개시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도쿄 재판으로 불리는 이 국제대재판은 근 2년 7개월에 걸쳐 법에 따라 일본 각급 전범에 대한 기소심리를 진행했으며 세계 반파쇼 전쟁의 승리 성과를 법률 형식으로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함강근, 정금아였습니다.

0: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무관세 열세로 중국과 아프리카 협력의 새 구도를 열다,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월 1일부터 우리나라는 52개 아프리카 수교국들에 대해 전면적인 무관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모든 아프리카 수교국과 수교한 모든 최빈국에 대해 일방적 또는 전면적인 무관세 조치를 실시한 첫 주요 경제체로 됐습니다. 네, 이 조치에 대해서 아프리카 연맹위원회 요스프 주석은 중요하고 적시적이며 형제애가 넘치는 처사라고 찬사했습니다. 네, 일방주의와 무역보호주의가 대두하고 지정학적 정세가 긴장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보다 더 능동적인 자세로 14억 인구의 거대한 소비시장을 아프리카 국가의 발전 기회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는 대국으로서의 책임의식과 고수준 대외개방 확대 의지를 보여주며 중국과 아프리카가 함께 현대화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아프리카는 상품 판로가 오랜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수출 통로가 막히고 시장 진입 장벽이 높으며 기반시설 고리가 박약한 문제가 겹치면서 아프리카의 많은 양질 특색 상품들이 국제 경제 순환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힘들었습니다. 네, 또한 아프리카는 국제 분업에서 장기적으로 원자재 공급자 위치에 머물러 경제 구조가 단순하고 취약하여 산업화 과정이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게다가 일부 서방 국가는 관세를 압박 도구로 삼아 무역의 정상적인 흐름을 막았고 지역 충돌의 파급 효과도 아프리카를 지속적으로 타격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프리카 국가는 자주적인 발전을 가속화하고 자국 산업 사슬을 확장하며 수출 규모를 늘리고 애국 투자를 유치하여 경제 활력을 진작시킬 수 있기를 절실히 희망했습니다. 네, 아프리카 국가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는 시종 실질적인 행동으로 진심, 실속, 친밀, 성실의 대아프리카 정책 이념과 올바른 의리관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번 무관세 조치는 단순한 무역 감면 정책이 아니라 중국 아프리카 협력 론단에서 확정한 각종 실무 협력 조치와 심도 있게 연계됩니다.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특색 상품이 초대형 시장으로 진입하는 문을 활짝 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전략적 인솔로 삼아 아프리카 현지 가공업과 물류 냉동 저장 사슬, 관련 기반 시설의 협동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게다가 거대한 시장 진입 기회를 아프리카 산업화 과정의 내생 동력으로 확실히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무관세는 또한 중국과 아프리카 간 서비스 무역, 디지털 무역, 녹색 산업, 지속 가능 발전 등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여 아프리카의 현대화 진전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동아프리카 케냐에서는 아보카도, 마카다미아 너트 등 경제 작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 열차가 중국으로 향발했습니다. 이는 현지 농가의 수입을 늘렸을 뿐만 아니라 주변 콜드체인 산업의 협동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서아프리카 꼬뜨디 바르에서는 중국 기업이 건설한 현대적 코코아 가공 공장이 가동되며 현지에서 장기적으로 1차 원자재만 수출하던 역사를 끝냈고 농민들이 심층 가공에 참여해 부가가치 수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관세는 무역 번영의 금열세, 산업 투자의 추진기, 위기 극복의 단비, 중국 아프리카 진선의 연결다리가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아프리카 양질 특색 상품이 중국 가정에 보급되면서 중국과 아프리카인민의 성취감과 행복감을 높여줄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대하 아프리카 중국 연구센터 데이비드 모냐의 소장은 중국의 무관세 정책이 적절한 시기에 시행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발전 창의를 관철하고 남남 협력을 지지하는 실무적 조치로 아프리카의 대중국 수출 규모 확대는 물론 수출 구조를 최적화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늘려 아프리카 경제 전환과 산업화 진척을 추진할 것입니다. 네, 쌍방 차원을 넘어 중국의 대아프리카 무관세 조치는 보다 심원한 글로벌 경제적 의의를 지닙니다. 이는 글로벌 발전에 소중한 안정성과 확실성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성장의 중요 동력인 글로벌 남방의 발전 예비를 활성화했습니다. 네, 올해 2월에 개최된 제39회 아프리카 연맹 정상회의에서 유엔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모든 발달국과 경제력이 비교적 강한 국가에서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남아프리카 독립 온라인 뉴스 사이트의 기사처럼 현재 글로벌 무역 환경에 불확실성이 불거지고 일부 강대국이 무역 장벽을 부단히 세우는 상황에서 중국이 아프리카의 시장을 전면 개방한 조치는 글로벌 무역 체계에서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보여준다고 표했습니다. 네, 무관세는 신시대 중국 아프리카 협력의 빛나는 명함입니다. 중국과 아프리카 수교 70주년이라는 새로운 기점에서 쌍방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중국 아프리카 협력을 더 높은 수준, 더 깊은 차원, 더 넓은 분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신시대 전천후적 중국 아프리카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하고 글로벌 남방이 함께 번영과 발전의 현대화 길로 나아가도록 힘을 보탤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무관세 열세로 중국과 아프리카 협력의 새 구도를 열다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정금아이였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은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상해협력기구 녹색과 지속가능 발전론단에 보낸 습근평 주석의 축하 편지가 회의에 참석한 귀빈들 속에서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는 데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아랍연합 주장국의 탈퇴와 그에 따른 변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0: 오늘은 다자주의 횃불로 인류의 앞길을 박이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스쿤평이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어젠다 대화회에서 한 특별 촉사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국제사회가 함께 제정하고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이런 국제법과 국제규칙이 없다면 세계는 결국 약육강식이라는 정글법칙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인류는 엄청난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법치를 엄격히 실시하고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확고부동하게 수호해야 합니다. 다각기구는 다각주의를 실천하는 플랫폼이자 다각주의를 수호하는 기본 틀로서 우리는 그 권위성과 유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시종 제도와 규칙을 통해 각국의 관계를 조율하고 규범화하며 자신의 힘을 믿고 약자를 괴롭히는 현상을 반대해야 합니다. 팔뚝이 굵고 주먹이 센 자가 세상을 쥐락펴락하게 해서는 안 되며 다각주의를 빌미로 일방주의를 행해서도 안 됩니다. 원칙을 지켜야 하며 규칙이 일단 정해지면 모두가 효과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선택적 다각주의가 우리의 선택사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충돌과 대항이 아닌 협상과 협력을 견지해야 합니다. 각국이 역사와 문화, 사회제도 면에서 보여주는 차이는 협력의 동력이 되어야지 대립이나 대항의 비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서로 차이를 존중하고 수용하며 다른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으며 협상과 대화를 통해 이견 상의를 해소해야 합니다. 역사와 현실은 오늘의 세계가 냉전이나 열전, 무역전이나 과학기술전과 같은 대립과 대항이라는 잘못된 길로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각국의 리익에 손해를 끼치고 인민의 복지를 희생시키게 된다는 점을 거듭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냉전적 사고방식과 제로섬 게임과 같은 낡은 리념을 버리고 서로 간에 존중하고 양해하며 전략적인 소통을 통해 정치적 상호 신뢰를 증진해야 합니다. 호혜 상생의 협력권을 엄격히 지키고 1인 위하, 리기주의 등 편협한 정책을 반대하며 발전 우위를 독점하는 일면적인 방법을 지향하고 각국의 평등한 발전 권리를 보장하며 공동발전과 번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공격하며 결사적으로 싸우는 격투전이 아니라 서로 비기고 따라잡고 추월하며 함께 진보하는 육상 경기와 같은 공평과 공정에 기반한 경쟁을 권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자리 걸음이 아닌 시대와의 병진을 견지해야 합니다.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혁의 국면에 직면한 현실에는 대발전의 시대이자 대변혁의 시대입니다. 21세기의 다각주의는 수정혁신을 견지하면서 미래 지향적 차원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다각주의의 핵심 가치와 기본 원칙을 견지하는 동시에 세계 구도의 변화에 입각하고 세계적인 도전에 대응하는 수요에 착안하며 광범위하게 협상하고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한 데 기초해 글로벌 운영 체계를 개혁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보건기구의 역할을 발휘시켜 인류 위생 건강 공동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세계 무역 기구와 국제 금융 통화 체계 개혁을 추진하고 세계 경제의 성장을 추진하며 발전 도상국의 발전 권익과 공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 방향을 견지하고 세계적인 디지털 운영 규칙을 검토하고 제정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파리 협약을 이행하고 친환경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계속해 발전을 우선시하며 유엔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실행하고 각국 특히는 발전도상국이 글로벌 발전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버들 중국인민은 오랜 기간의 간고한 분투를 거쳐 이제 곧 조여사회 전면 실현의 승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빈곤 퇴치 난관 돌파에서 역사적 성과를 이룩했으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장정의 길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 단계에 입각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며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 순환과 국제 순환이 서로 추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적어 구축하며 다국과 함께 장기적으로 평화롭고 보편적으로 안전하고 공동 번영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할 것입니다. 중국은 계속 국제적인 방역 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해협력기구 록셋과 지속가능 발전론단에 보낸 습근평 주석의 축하편지가 회의에 참석한 귀빈들 속에서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는 데 대해 말씀드립니다. 상해협력기구 록셋과 지속가능 발전론단에 보낸 습근평 주석의 축하편지가 회의에 참석한 귀빈들 속에서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귀빈들은 습근평 주석의 축하편지는 상해협력기구 회원국 간 교류와 참조를 심화하고 록셋과 지속가능 발전 영역의 실무협력을 강화할 때 대한 습근평 주석의 깊은 중시를 충분히 고해냈으며 글로벌 생태문명 건설을 공동 도모하고 글로벌 관리를 보완하는 데 더 많은 중국 방안과 상해협력 방안을 제공했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의 축하편지는 상해협력기구 기틀 내에서 협력을 강화할 때 대한 중국의 깊은 중시를 충분히 구현했습니다. 상해협력기구 부비서장 소엘칸은 록수청산이 바로 금산은산이라는 리념의 인도하에 중국은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표했습니다. 상해협력기구는 총체적 예비를 한층 더 좌대하는 한편 지속가능 발전 면에서 뚜렷한 진전을 이룩한 국가들의 경험을 보급해 글로벌 발전에 더 많은 실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기르기즈스탄 대통령 특별대표 바크트 토로바예프는 최근 연간 록셋 발전 분야에서 이미 거대한 성과를 이룩한 중국은 글로벌 록셋 전환의 중요한 선도자로 부상했다고 말했습니다. 록수 청산이 바로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후세의 발전 사이의 심층 논리를 생동하게 해석했습니다. 경제 성장과 록셋 환경 보호, 기술 혁신과 자연 자원 관리 등면에서 절강성 이룩한 성과가 바로 성공적 사례입니다. 라오스 국가 텔레비전 방송국 국장 수파송 시라페는 록셋 지속 가능 발전에서 중국이 이룩한 성과를 깊이 리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중국의 경험은 배우고 참고할 가치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걸음에 수파송 시라페는 절강성 영파에 위치한 전기자동차 기업을 참관했습니다. 록셋 발전을 위한 중국의 생생한 실천 과정은 수파송 시라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중국 주재 미얀마 대사 주어먼미는 최근 연간 크게 개선된 공기질과 수질 그리고 끊임없이 확대된 삼림 면적 등은 중국이 이룩한 위대한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록수 청산이 바로 금산 은산이라는 이념은 원견성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 미얀마는 자연환경 보호 사업을 병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습근평 주석의 축하편지는 록셋 지속 가능 발전 분야의 상해협력기구 회원국 간 실무협력을 깊이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아르메니아 부총리 그리고량은 글로벌 록셋 지속 가능 발전을 추진하는 면에서 생태문명 리념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표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지구에서 공존하려면 책임을 공동 짊어져야 합니다. 아르메니아는 상해협력기구 기틀 내에서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 생물 다양성 보호, 토양 퇴화에 대한 관리와 사막화 퇴치 등 분야의 협력을 전개하는 데 깊은 중시를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 주재 쿠웨이트 대사 나짐은 습근평 주석의 축하편지는 환경 도전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 발전을 추진하는 면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할 때 대한 중국의 염원을 구현했다고 말했습니다. 록셋 발전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깊이 중시하고 있는 쿠웨이트는 최근 연간 환경보호, 신에너지 등 분야의
중대한 협력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적극적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중국 주재 아제르바이잔 대사 부니아드 후세노프는 습근평 주석의 축하 편지는 글로벌 녹색 발전, 환경보호, 그리고 기후협력을 위한 중국의 책임감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표했습니다. 상해협력기구 기틀 안에서 녹색 에너지 기술을 적극 보급하고 과학측과 협력을 강화하며 인프라 분야의 지속 가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발전 모식의 전환을 실현하도록 각국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캄보자 환경부 대신 은솔레는 본기 론단은 각측이 녹색 발전을 강화하고 저탄소 전환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표했습니다. 녹색 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한 금융면에서 상해협력기구 회원국 사이 협력을 깊이 중시하는 캄보자는 녹색 지속 가능 발전이 경제 발전의 활력과 근성을 증강시킬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라오스 농림부 부부장 잔타쿤

불합하는 중요한 협력과 교류 플랫폼을 구축한 본기론단은 각 측이 지혜를 응집하고 녹색 발전 경도를 함께 논의하며 상해협력기구 회원국들이 녹색과 지속가능 발전 분야의 실무협력을 심화하는 데 요조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라오스는 각국과 함께 글로벌 관리 창의를 실천하고 글로벌 녹색 발전을 힘써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 주재 몽골국 대사관 비서 바테르는 습근평 주석의 축하 편지는 녹색 발전과 상해협력기구 내부의 협력을 심화하는 중요성을 각인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상해협력 대가족 성원들이 대화와 교류, 행동을 통해 글로벌 지속 가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녹색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이미 글로벌 선행자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지속가능발전문제국제기구연락특별대표 보리스 틴토프는 습근평 주석이 제시한 인류 운명 공동체 리념과 글로벌 발전 창의는 세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며 지속가능한 전진, 지속가능발전 면에서 상해협력기구가 인솔 역할을 발휘하고 시범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녹색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이미 글로벌 선행자 중 하나가 됐습니다. 러시아는 중국 그리고 상해협력기구 동반자들과 함께 이 길을 따라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파키스탄 기후변화 환경조정부 국무장관 셰즐라 할랄은 예전의 기후 행동이 경제 성장을 제약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로 지속 가능 발전과 경제 진보는 상부상조하며 무작위의 대가가 녹색 전환의 원가보다 훨씬 높다고 말했습니다. 셰즐라 할랄 국무장관은 녹색 지속 가능 발전 면에서 습근평 주석이 제시한 리념은 오늘날 글로벌 환경의 도전에 대응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사상적 천도를 제공했다고 표했습니다. 상해 주재 우즈베키스탄 총경사 이스마일로프는 녹색 지속 가능 발전을 추진하고 글로벌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면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중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균형을 유지하고 생계대에 높은 책임감을 보이는 중국의 발전 방식 전환은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몰디브 기후변화와 환경에너지부 국무장관 무함마드 바이즈는 몰디브는 습근평 주석이 축하 편지에서 강조한 정책 간 접목, 경험 교류, 프로젝트 협력을 깊이 중시하며 이는 현실적이면서도 적시적이라고 표했습니다. 각 측은 능력 건설과 지식 공유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 실정에 따른 해결책을 지지함으로써 글로벌과 지역 협력 기제가 작은 섬 발전 도상국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몰디브는 중국과 기타 동반자들과 함께 녹색 지속 가능의 행정 발전을 힘써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랍연합수장국의 탈퇴와 그에 따른 변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아랍연합수장국이 5월 1일부터 석유수출국 기구와 석유수출국 기구 플러스 협의체에서 탈퇴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석유수출국 기구의 제3대 산유국인 아랍연합수장국의 탈퇴는 배당 규제를 돌파하고 증산을 실현할 경제적 고려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와 최근 이견 상의가 커지고 각축이 격화하는 정치적 원인 그리고 이란과 미국 간
전쟁의 현실적

자극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아랍연합 주장국의 이번 조치가 이미 복잡하고 불안정한 중동 지연 구도에 충격을 줄 것인지, 그리고 세계 석유 가격에 가져다주는 단기적 또는 장기적 영향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대서양 리사회 전문가 윌리엄 웨클슬러는 아랍연합 주장국을 두고 숙이한 지 오래다고 형용했습니다. 아랍연합 주장국 정부는 4월 28일 석유 수출국 기구와 석유 수출국 기구 플러스 협의체에서 탈퇴하는 것은 자국의 석유 생산 정책 그리고 현재와 미래 생산 능력에 대한 전면적 평가를 진행한 후 내린 결정이며, 이는 국가 리익에 기반하고 국제시장의 절박한 요구를 더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랍연합 수장국 에너지부 장관 수헬 마즈루이는 그 어떤 기구가 아랍연합 수장국의 원유 생산량을 결박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단독 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탈퇴하는 것을 통해 아랍연합 수장국은 석유 수출국 기구에 배당 규제 속박을 벗어나 증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계 언론은 석유 수출국 기구의 배당 규제 때문에 아랍연합 수장국의 일일 원유 산량이 340만 배럴에 그쳤지만 탈퇴 후 일일 원유 산량이 500만 배럴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면 이란 정세는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탈퇴하도록 아랍연합 수장국을 떠밀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운항이 지속적으로 막히고 해만 국가의 에너지 수출이 영향을 받으면서 국제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아랍연합 수장국 동부에 위치한 푸차일라 항의 해운은 봉쇄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아랍연합 수장국은 특유의 지리적 우세를 이용해 원유 산량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전시 실리를 챙길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리츠더 에너지 회사 분석가 호르헤 레오는 글로벌 에너지 수요가 최고봉에 접근함에 따라 아랍연합 수장국의 에너지 전략 사고가 전환하고 있으며 더 이상 배당 규제 하에서 피동적으로 기다리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면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등 비교적 높은 유가에 의존해 재정을 지탱하는 산유국과는 달리 아랍연합 수장국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완료하기 전에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을 현찰화해 자체의 경제 전환에 활용하고 또 경제의 다원화 전략을 다그치며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 자금을 투입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푸차일라 항으로 통하는 수송관의 수송 능력이 제한된 데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태세가 풀리지 않음으로써 아랍연합 수장국의 탈퇴는 단실내 국제 유가에 뚜렷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아랍연합 수장국의 원유 생산 능력이 지속적으로 방출되면서 유가에 대해 어느 정도 하행 압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석유 수출국 기구의 조정력이 약화하면서 국제 원유 시장의 파동이 더욱 격렬해질 수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아랍연합 수장국의 탈퇴는 석유 수출국 기구의 큰 손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여러 분야에서 존재하는 갈등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가디언 신문은 기사에서 이는 상업적 결정이자 정치적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랍연합 수장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랫동안 해만 지역의 2대 강국으로 불리웠습니다. 오랫동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역 영향력을 둘러싼 각축을 펼치면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졌습니다. 예멘 사태, 수단 충돌, 대이란 정책과 대이스라엘 관계 등 지역 문제에서 아랍연합 수장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모두 이견 상의가 나타났으며 에너지 정책, 외자 유치, 고급 인재 유치 등 면에서 암암리에 경쟁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예멘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연합 소장국이 지원하는 예멘 남부 과도위원회를 공격했습니다. 따라서 예멘 문제에 대한 양국의 이견 상의가 마쿠에서 무대 위로 번져졌습니다. 올 2월 말 이래 이란 전쟁 사태는 양국의 이견 상의를 더욱 격화시켰으며 아랍연합 소장국의 불만 정서는 지역 기타 나라와 다각기제에 파급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후 미군 기지가 위치한 해만 국가는 이란의 반격 목표가 됐습니다. 그중 아랍연합 수장국이 가장 심각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랍연합 수장국은 해만 국가들이 이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를 바라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공개 태도에서 신중성을 기했습니다. 아랍연합 수장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린국과 해만 아랍국가 협력위원회 등 지역 다각기구가 이란에 대해 너무 연약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랍연합수장국은 이번 탈퇴를 두고 그 어떤 특정 산유국과 무관하다고 강조했지만 미국 싱크탱크인 외교관계협회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냉각하는 것이 탈퇴의 원인 중 하나이다고 불의했습니다. 가디언신문은 이란과 미국 간 전쟁에서 아랍연합수장국이 지역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은 경제 통합을 유지하려는 석유 수출국의 의지를 약화시켰다고 진단했습니다. 아랍연합 수장국이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한 후 일부 서방 언론과 전문가들은 해만 국가 간 협력 관계를 부정하면서 아랍연합 수장국이 해만 아랍국가 협력위원회와 아랍국가연맹 등 지역 기제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지는 아랍국가연맹 내에서 아랍연합수장국이 역할 조정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관련 기구에서 완전히 탈퇴하지 않더라도 자금 조달을 중단하고 참여도를 약화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아랍연합수장국의 이번 탈퇴는 일부 해만 국가 내부의 정책 분기와 리익 갈등을 폭로했지만 상호관계가 완전히 파열로 치닫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해만 가국은 안정한 환경에서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비록 경제적 경쟁과 영향력 각축이 존재하지만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여전히 대세 흐름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한 날 아랍연합 수장국 부총리 겸 외무장관 압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해만 아랍국가협력위원회 정상회에 참석하고 회원국의 안전은 분할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안보, 안정,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회원국의 핵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아랍연합 수장국은 계속 노력을 경주하려다고 표했습니다. 수단 경제학자 무함마드 누르헤딘 하심은 아랍연합 수장국이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탈퇴한 것은 본질적으로 말해 아랍연합 수장국 정책의 자주성이 끊임없이 증강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표했습니다. 이는 결코 사우디아라비아와 기타 해만 국가와 완전히 대립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비록 상호 경쟁이 존재하지만 상호 관계는 여전히 공동의 경제 요구와 안보 리익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디크리트 대학 주마 무함마드 교수도 같은 견해를 보였습니다. 주마는 아랍연합수장국의 탈퇴는 자신의 국가 리익을 수호하는 현실적 고려에서 비롯한 것이며 인원 왕래가 밀접하고 경제 무역이 심층융합하고 안전 리익 등 면에서 동고동락하는 전반 구도를 개변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을 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업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은이었습니다.

네, 운동할 때 땀을 많이 흘릴수록 다이어트 효과가 더 좋을까? 네, 답안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네, 땀과 다이어트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네, 땀을 흘리는 것은 신체가 체온을 조절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인체가 운동을 하거나 네, 고온 환경이 있을 때 땀을 흘려 열을 발산합니다. 네, 땀 분비량은 운동 중 소모되는 열량에 의해서 좌우시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환경 온도, 습도, 개인 체질 등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네, 운동 중 땀을 많이 흘리면 일시적으로 수분을 잃지만 수분을 보충하면 체중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네, 그리고 땀은 지방보다는 수분과 약간의 전해질을 주로 배출합니다. 네, 다이어트의 핵심은 칼로리 섭취와 소모의 균형이 있습니다. 칼로리 소모가 칼로리 섭취보다 많을 때만 신체는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지방 비축량을 분해하여 체중 감량 목적을 달성합니다. 네, 지방 연소는 주로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하며 지방 분자를 산화분해하여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네, 이 과정은 땀을 흘리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지방 분해에 의해서 생성되는 에너지는 몸 밖으로 배출되기 위해서 땀으로 전환되지 않고 운동을 지속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과도한 땀 분비량을 추구하는 행위는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신체가 너무 많은 수분과 전해질을 잃게 되며 제때 보충하지 않으면 탈수, 전해질 불균형 등 문제를 일으켜 신체 건강과 정상적인 생리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중 감량은 균형 잡힌 식단, 적절한 운동, 좋은 생활 습관을 포함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네, 운동을 할 때 자신의 신체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운동 방식과 강도를 선택해야 하며 단순히 땀 분비량으로 체중 감량 효과를 측정해서는 안 됩니다. 네, 동시에 수분과 전해질을 제때 보충하여 신체 수분 균형을 유지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운동할 때의 땀 배출량은 체중 감량 효과를 네, 직접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체중 감량은 식단, 운동, 생활 습관 등 네,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재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코너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족 문화 재생에 힘쓰는 공주령시 조선족 로인협회를 소개해드리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장수섬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간 플러스 코너에서는 가끔은 우라고 적절해도 괜찮다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연변가사협회 태옥 선생님을 모시고 창작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인생길 우리 함께라는 노래를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계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생태무용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생태무명은 당리 사명과 취지에 관계되는 종단 정치적 문제로서 민생복지에 관계되는 종단 사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사회 모순의 변화에 따라 반드시 아름다운 생태 환경에 대한 인민 대중의 날로 늘어나는 수요를 부응하는 데 더욱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반드시 생태 무명 체제 개혁을 갈증 심화하고 생태 무명 제도의 집행력과 강성 제약을 강화하며 생태 환경 보호 책임을 한층 더 구체화하고 생태 환경 정비의 현대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생태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전면적인 개선과 근본적인 호전을 힘써 추진함으로써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성과에 따른 혜택이 보다 많이, 보다 공평하게 전체인민에게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생태무명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세계 환경 및 기후 정비를 인솔하고 지구 생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긴박한 수요입니다. 습근평 종속에는 생태 환경의 도전 앞에서 이루는 승패와 용역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빠르게 진행되고 세계 환경 정비의 복잡성, 존엄성, 불확정성이 늘어나며 정치와 추세가 또렷하게 증강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계 환경 및 기후 정비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임무와 새로운 도전에 맞서게 되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반드시 생태 무명 체제 개혁을 갈증 심화하고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 사업 기후변화 대응 전략, 생태환경 전략, 국제 및 외교 전략의 협동성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발전 이익을 교련히 수호하고 세계 환경 및 기후 정비에서의 우리나라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세계 지속가능 발전의 추진을 인솔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생태무명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목표, 임무, 조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결정은 아름다운 중국 건설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촉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총적 목표의 중요한 방면으로 명확히 하고 생태무명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중점 임무와 중단 조치를 포착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목표를 겨냥하여 생태무명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제반 임무를 애누리 없이 실시함으로써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를 서둘러 추진하기 위하여 강력한 동력을 부여하고 강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생태무명기초체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생태무명 건설은 장기적이고 복잡한 체계적인 공정으로서 반드시 당의 전면적 용도를 견제하고 강화하며 생태환경 보호감찰을 강화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 성과에 대한 고과를 착실히 전개하며 지방의 당 및 정부 지도 간부 생태환경 보호 책임제 관련 규정을 재정 실시하고

0: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정치적 책임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지역별 차별화, 정밀화 관리 통제에 기초한 생태환경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생태환경 감측 및 평가 제도를 완비해야 합니다. 국토공간 용도관리 통제 및 계획허가 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하며 자연자원자산 재산권 제도 및 관리 제도 체계를 완비하고 전인민적 소유의 자연자원자산 소유권 위탁 대리 기제를 보완하며 생태환경보호, 자연자원보호 및 리용, 자산의 가치 보존 및 증식 등 책임국가 감독 제도를 수립하고 자연자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 리용 행위를 인도하고 규범화하며 제약해야 합니다. 국가생태안전사업조를기제를 보완하고 국가생태안전위험에 대한 연구판단평가, 감측 및 조기경보, 응급대응 및 처리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생태환경법전을 편찬하고 생태환경, 자원,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의 법률 및 법규의 제정과 조문 개정을 총괄적으로 추진하여 아름다운 중국 건설에 대한 법치 보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생태환경 정비 체계를 완비해야 합니다. 고품질의 생태환경은 아름다운 중국의 중요한 징표인 바 반드시 생태환경 정비 책임 체계, 감독관리 체계, 시장 체계, 법률 법규 정책 체계 건설을 추진하고 생태환경의 질의 개선을 량적인 변화로부터 질적인 변화로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중국 선행구 건설을 추진하고 다 분야, 다 차원의 혁신적인 시험 및 시범을 전개해야 합니다. 종밀한 오염 퇴치, 과학적인 오염 퇴치, 법에 의한 오염 퇴치 관련 제도 및 기재를 보완하고 더욱 높은 기준으로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토지를 지키는 보위선을 깊이 있게 잘 치러야 합니다. 오염물 배출 허가제를 핵심으로 하는 고정오염원 감독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고정오염원 오염물 배출 허가의 전 요소적인 관리, 체계적인 연동관리, 전주기 내 관리를 실현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새로운 오염물에 대한 협동정비 및 환경위험관리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오염물의 배출을 협동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오염물 배출권 요상 사용 및 거래 제도 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법에 의한 환경정보 공개 제도 개혁을 심화하며 환경신용 감독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생태환경 주체 책임의 실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요한 류역에서 상하류를 관통하는 일원화 생태환경 정비 체계를 구축하도록 추진하며 전반적으로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복원하며 종합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내적 요구이기에 반드시 생태환경 보호 및 복원의 강도를 높이고 생태계의 다양성, 안정성, 지속성을 힘써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1: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족 문화 전승하는 공주령시 조선족 로인협회라는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공주령시 조선족 노인협회는 1999년 9월에 세워졌다. 당시 공주령시 중심병원의 외과수술실 간호사였던 47세 황영애 씨가 민족에 대한 강한 애정과 뛰어난 조직력을 바탕으로 관련 부분과 끊임없이 연락하고 설득한 끝에 협회 설립을 이끌어냈다. 2015년 9월 7일 협회 등 공식 등록을 마치고 초대 회장으로 김경덕을 선임했다. 당시 회원 수가 114명이었으며 지금은 70여 명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듬해 5월부터 당지부를 세웠는데 현재 리춘화가 당지

우석이를 맡고 있다. 유치원 교사직에서 퇴직한 리춘아 씨는 협회에서 민족 특색 있는 전통춤을 가르치고 있다. 황영애 회장은 리춘아 석이는 일을 매우 성실하게 잘하고 매우 유능하다며 여러 방면에서 우수할 뿐만 아니라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협회 일에 최선을 다하여 회원들의 인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협회는 법률과 정책을 지키면서 조선족 로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문화체육 활동을 펼치며 가정이나 이웃 간의 분쟁 조정도 맡아가 있으며 경제사회 발전에 참여하도록 회원들을 돕고 정부가 주최하는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협회는 초기에 공주령시 조선족 중학교의 빈 교실 한 칸을 활동실로 얻었었다. 이후 방역 시기를 거치면서 활동 여건이 변화가 생겼고 현재는 일정한 공간을 임대해서 운행하고 있다. 2021년부터 협회 부회장직을 맡아던 황영애 씨가 지난해 8월부터 전임 회장 김창석으로부터 회장 바통을 이어받아 협회를 이끌고 있다. 겨울에는 활동 장소가 마땅치 않아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어렵지만 봄이 되면 다시 방을 얻어 몇 달 동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조건이 허락되는 회원들은 안전을 유의하면서 활동실에 모여 마상놀이, 카드놀이, 노래와 춤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협회는 봄, 가을에 한 번씩 나들이를 조직하면서 회원들이 협회에서 조직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3년 8일 건군절을 앞두고 협회 당지부는 11명의 자원봉사자를 데리고 길림성 제1 영복군인병원으로 찾아갔다. 비록 화려한 무대는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군가와 부채춤으로 이어졌다. 특히 협회 자원봉사자들이 선보인 장고춤은 큰 박수를 받았다. 공연 마지막에는 현장의 모든 이들이 함께 중국인민지원군 군가를 재창했다. 제대군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협회의 자원봉사자들을 얼싸안고 당과 정부, 조국과 사회가 우리를 잊지 않아서 고맙다며 감격해했다. 2015년과 2016년 단오절에는 로인협회와 로인대학이 공동 주관하여 공주령시 조선족 민속 문화축제를 열었는데 협회 로인들은 민족 의상을 산뜻하게 차려입고 노래와 춤으로 명절을 즐겼다. 또한 협회는 괭이와 새장구, 북을 치며 길거리 공연을 펼치는 인기 종목이 있다. 공주령시 진갓톤진 조선족 촌에서 이어온 이 공연은 조선족 특색이 살아있고 흥을 돋구어 펼쳐지는 곳마다에서 인기가 절정을 이룬다. 황영애 현임 회장은 12살 어린 나이에 일찍 진갓톤진 조선족 마을에서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괭이, 새장구, 북 연주를 익혔는데 현재도 협회 활동에서 충분히 활약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황영애 회장은 협회를 위해서 남다른 헌신을 보여주었다. 그는 사비 1,500원을 들여 협회의 공연 복장을 직접 마련했다. 이어 진갓톤진 조선족 촌 간부를 찾아가 악기 지원을 요청하면서 본인이 직접 관리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마을에서 행사를 치를 때는 협회 회원들을 데리고 가서 공연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결과 길거리 공연 문화를 산재 지역에서 새 세대들에게 계속 전수하는 한편 우리의 전통 민족 문화도 함께 지켜갈 수 있게 되었다. 황영애 회장이 이런 노력은 전통 예능의 맥을 잇는 동시에 지역 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일 장춘시 조선족 전통문화축제 현장에서 공주령시 조선족 로인협회 회원들의 길거리 공연이 시민들의 뜨거운 환호와 찬탄을 자아냈다. 특히 현장에 있던 조선족 어르신들까지 자진 합류에 함께 춤을 추며 흥을 한껏 돋구면서 축제 현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현장에 많은 조선족들은 조선족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주령에서 이처럼 전통적인 문화를 잘 보존해왔다는 사실에 놀람을 금치 못했다. 황영애 회장은 이런 활동은 민족 전통을 살리고 지역사회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된다고 전했다. 협회가 2024년 12월에 장춘시 조선족 로인협회 소속으로 된 후로는 장춘시 조선족 로인협회가 주최하는 모든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회원들은 황 회장의 진심을 누구들 모르게 되며 묵묵히 헌신하는 그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황영애가 부회장, 회장을 맡은 이후에도 협회는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그는 먼저 나서서 해결책을 찾았다. 몇 년 전부터 활동실 임대료가 없을 때는 자기 주머니를 털어 집세를 냈다. 황영애 회장은 협회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가능한 더욱더 열심히 민족의 문화와 글, 생활 방식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하고 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장수선무, 장쇼, 산우입니다. 길, 장, 소매수, 착할선, 춤무로 구성된 장수선무, 장쇼, 산우는 소매가 길면 춤도 잘 춘다라는 뜻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서 조건이 좋은 사람이 유리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온날 지나라 소왕이 무무백관을 앞에 서련신 탄식하면서 근심 어린 표정을 짓자 대신 범저가 소왕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군왕의 근심은 신하의 치욕이요 군주의 치욕은 신하의 죄라고 했습니다. 어인 일로 이토록 수심에 잠겨 계시옵니까? 이에 소왕이 대답했습니다. 초나라가 용맹한 장수들을 앞세워 진하를 공격할까 두렵다. 우리 군은 백기 장군마서 잃었으니 강적을 두고 어찌 근심이 없으리요. 소왕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연나라 모사 채택이 진나라로 갔습니다. 진나라에 도착한 그는 연나라의 채택으로 가는 사람은 말재주와 지략이 뛰어난 인재로 향후 진나라 범저처럼 재상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이 소문은 범죄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범죄는 매우 가소롭게 여기며 채택을 불러 거만하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재상의 자리를 탐낸다고 하던데 사실이오? 이에 채택이 대답했습니다. 옛글에 이르기를 성공했으면 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상왕, 백기, 오기가 출처진퇴를 알았더라면 그와 같은 화를 당하지 않았겠지요. 때가 되었으니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암시였습니다. 지금 세상의 업적은 너무 커서 더 이상 업적을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진왕의 신뢰를 잃게 되면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만약 공께서 저를 재상으로 청거하신다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채택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범저는 소왕에게 중병을 핑계로 재상의 자리에서 물러났고 대신 채택을 청거했습니다. 사마천은 이 두 사람을 하나의 렬전에 기록하면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한비자 이르기를 소매가 긴 옷을 입은 자는 춤을 잘 추고 돈이 많은 자는 장사를 잘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참말이다. 네, 장수선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소매가 길면 춤도 잘 춘다는 뜻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서 조건이 좋은 사람이 유리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가끔은 우울하고 적적해도 괜찮다. 우울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타인에게 물어보면 행복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그리고 우울이라는 말 자체를 아주 우울해합니다. 맞습니다. 네, 우울하다는 것은 좋지 않은 감정입니다. 네, 우울증, 우울장애는 꼭 치료를 받아야 할 마음의 병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우울하면 무조건 좋지 않은 것일까? 네, 가끔은 우울하고 적적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네, 특히 요즘은 행복 강박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꼭 행복해져야 한다며 행복의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네, 행복하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고 마치 실패자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미디어에서는 끊임없이 행복하라고 주문을 걸며 서점에 가면 책 제목들도 행복으로 차넘쳐나고 서비스와 상품들도 행복을 함께 파는 감성 마케팅으로 가득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행복의 홍수 속에서 막상 행복한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네, 시원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망설이다가 지는 쓴 웃음 속에는 네, 뭘 그런 걸 담는다는 의미가 심지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네, 저는 인간의 기본적인 감성 상태는 약간한 우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우울한 적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제 진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뇌 안의 감성 시스템에는 네, 삶의 지혜가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에 젖어있는 허무와 슬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아름답고 젊은 여인이 보톡스, 레이저로 아무리 열심히 피부를 관리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삶의 주름이 깊이 팬 할머니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의 감상에는 우울함이 기본적으로 촉촉하게 깔리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만큼 우울감을 더 강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울감은 삶의 성숙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네, 우리를 위로해주는 훌륭한 예술 콘텐츠를 만들어낸 많은 예술가들은 삶의 우울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삶을 깊이 느꼈기에 훌륭한 작품이 탄생했지만 삶은 우울했습니다. 네, 우울은 불행하다라는 간단한 공식으로 삶을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울은 성숙과 창조의 마찰음이기도 합니다. 네, 병적인 우울은 치료가 필요하지만 삶에서 느껴지는 우울한 느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네, 그렇게 행복을 느낌으로 정의하면 피곤해지고 불행하다 여겨지기가 일쑤입니다. 행복한 삶의 시작은 행복의 정의를 잘 설정하는 데였습니다. 네, 만족스러운 삶은 정의가 좋습니다. 만족이란 내가 설정해놓은 삶의 가치에 충실하게 살 때 찾아옵니다. 그런 삶을 다시 형용사 느낌의 언어로 바꾸면 내 근사함입니다. 삶은 우울해도 내 자신은 근사하게 느껴질 수 있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네, 우울한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근사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네, 지금 자신이 근사하게 느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바다로 가자라는 노래를 듣고 음악과 인생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0: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네, 오늘은 연변가사협회 태옥 선생님을 모시고 그 창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954년생으로서 2021년에 연변가사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여서 언원이 되어가는 태옥입니다.
1: 퇴직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2: 저는 원래 연변이 변강도시인 도문에서 자라났고 또 역시 도문에서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더 멀리 말한다면 그때 70년대에 퇴직 천년대라는 광활한 천지에서 자격을 받는 그 시간에 1975년도 3월에 20살에 중국공산당에 가입을 했고 그리고 대대 당지부 선전위원을 맡은 그 기간에 또 민병련이라든가 불연이란 공사야 또 선전도랑 통신원 글쓰 있는데 이런 좀 글재간 좀 눌려보려고 많이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이전에 농업에서 그 대체를 따라 배우는 고소를 항상 일으킬 때 대외선을 벌일 때마다 저는 좋은 일, 좋은 사적, 또 공정일, 진척 정황 이런 걸 조사하고 글을 쓰고 해서는 나주에다 골필로 또박또박 적어서 등사기 찍어서 각 공지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날라서 썼고요. 그리고 내가 내려갔던 그 농촌 대대가 도문시에서는 전형적인 모범 대대여서 흙판보라든가 그리고 모든 그 재료들을 쓰는 건 나한테 맡겨가지고 좀 그때는 좀 글을 잘 쓰지도 못하면서 심부름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 도문 문화관에 정몽호 관장님이 계실 때 창작 학습반을 많이 조직했습니다. 해마다.
1: 예.
2: 그때는 시쓰기나 가사쓰기, 수필이라든가 단편소설, 또 산노인, 재단 이런 걸 예. 그때는 배우느라고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죠. 그때 그렇게 배우는 그걸 지금 바탕으로 해서 후에 좀 쓰고 싶었지만 기회가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지금 연변가사협회에 와서 이런 걸 좀 많이 접하기로 하고 지금 그것도 쓰는 건 여기 와서 많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1: 퇴직 후 사실 그 선생님께서 편한 일상을 보내도 되실 텐데 이렇게 가사 창작에 또 다시 몰두하게 된 데는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2: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자꾸만 더 나은 삶을 추구하게 되고, 또한 그 옛날에 그 내가 하고 싶었거나 또 내가 오르고 싶었던 봉우리들이 나이 들면서 저도 몰래 아쉬움이 남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내가 쓴 글이나 또 내가 쓴 가사들이 또 책자거나 혹은 노래로 내 이름자를 묻혀서 그 써가지고 나가는 것이 항상 소원이었습니다. 그런 큰 성적표를 따내는 성과라도 없지만은 이번에 이 가사협회에 참가해가지고 그 가사협회 참가할 때는 김상곤 선생님이 소개로 참가했습니다.
1: 예예.
2: 예, 들어와서 보고 나니까 재미나는 대학교 같습니다. 우리 이 가사협회가.
1: 예.
2: 들어온 다음에 보면은요 정말 나보다 우수한 선생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가사협회는 대학교를 졸업한 분들, 또 대학교의 교원, 소학교로부터 중학교, 고등, 심지어 정말 일보사, 편집부, 공간국 모든 이런 그 분야에서 우수하게 했던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주눅도 들었죠. 하지만 옛날에 하고 싶었던 걸 또 해보려고 또 시동이라도 걸어보고 투항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랑강 요울 소리에도 진짜 한 기도 빠짐없이 써내기 시작을 했고 또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과 또 돈보기다운 글들에서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1: 선생님의 작품 중에서 그 꽃물결, 네. 사람 물결은 언제 창작한 작품입니까? 어떤 장면을 보시고 이 가사를 창작하시게 되었습니까?
2: 이 노래의 원래 제목은 꽃물결, 사람 물결 아니고 꽃파도, 인파도였는데요. 여러 선생님들이 그 우리 합평회 하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 제목을 꽃물결, 사람물결로 해가지고 썼는데요. 이걸 쓰게 된 계기는요. 내가 지금 모용실에 내일 오전

0: 나도 한 지난씩 다니거든요. 그 팀에서 뭐 아산 꽃바다 구경을 갔었습니다. 예. 그 꽃바다 구경을 할 때 연변은 우리 제 연길에 산 그 사람들도 많이 가겠지만은 비행기를 타고 고속열차를 타고 정말 말 그대로 하늘길, 바닷길, 또 산길 모두 활짝 열려가지고 연길을 찾아오는 손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멋진 시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듯이 또 그려내고 싶은 생각이 네, 많이 드듬어놉니다. 그 가사 좀 써보려고. 꽃바다에 그 구경 갈 때 전 또 10시 그냥 습관처럼 얼편에 통일을 그냥 가지고 다닙니다. 가방 속에.
1: 예.
0: 네. 그래 꽃바다에서 내려다 보니까 연길 시내가 확 되게 내다 보이고 연길 그 동쪽이 마반산이 멀리 보이는데요. 그 마반산 위를 꼭대기를 우회전을 해서 빙 돌면서 연길 서양천 국제공항 쪽으로 서서히 내리는 그 비행기 모양이 참 멋졌습니다. 그리고 예, 내가 그 꽃바다에 앉아서 꽃을 사진을 찍는 그 순간에 그 비행기가 그 내 핸드폰이 사진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그걸 찰칵 하면서 뒤 돌아보니까 넓은 꽃바다에 진짜 그 꽃들이 막 파도를 치는 것 같고 그리고 꽃들이 노랗고 빨갛고 파랗고 한 그 골목마다 그 가지각색 그 골목마다 사람들이 꼭 차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역시 물질도 보였던 겁니다. 그때 영감을 떠올라서 날아 내리는 비행기를 은제비로 숨을 푼다고 좀 표시하기 싶었고 그리고 서역에서 고속열차가 육정산을 뒤로 하고 지리나보를 가로질러가지고 윤길역에 들어서는 그 열차를 비령으로 묘사하고 이렇게 그 자리에 앉아서 써봤습니다. 고통이처럼 꽃물결 속에서 물결치는 관광객과 우리 모두가 물결에 묻히고 인생에 묻혀서 사는 우리 일학원을 어떻게 내가 좀 표현해 보자면 가사밖에 없다. 이래서 그날 종이에다가 정말 거의 반 정도 쓴 걸 집에 와서 완성한 것이 이 꽃물결 사람 물결이 가사입니다.

0: 어떻게 드셨습니까?
1: 네, 보향이 강의요는 엄마 향토정이 아버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연변협회는 그 달마다 가사 합평회를 온라인 혹은 또 직접 참관 답사를 하면서 진행합니다. 이 고향이 강연 올해는요, 우리 25년도 1월 30일에 라디오 방송 매드리가로 발표되었는데요. 백희남 선생님께서 작곡하시고 한초록 가수님께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24년도 봄에 우리 연변가사협회 회장단에서 조직한 장백현 노인협회와 우리 연변가사협회의 의미 깊은 만남의 장소를 마련해줬습니다. 이때 제가 참가했습니다. 우리 그 후에 또 한번 백산도 갔고요. 이거 노래를 쓸 때 지금 장백현을 먼저 내가 말하는데요. 장백현하고 백산 가운데서 노래 가사 말에 가수가 노래를 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백산을 놓은 겁니다. 저는 연길에서 떠날 때 이미 볼펜하고 책을 가지고 다니는 했잖아요. 그래서 같이 갔죠. 그리고 관광버스에 오르는 것도 누구보다도 먼저 아침 일찍이 버스 정류장에 도착을 해서 그랬는가 하면요. 운전수 뒤 옆자리, 그 자리는 좀 명자리잖아요.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예, 제일 먼저 가서 앉아서 역시 앞이 탁 트인 것을 가면서 다 보면서 적으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예, 버스 타고 떠나서부터 볼펜을 쥐고 묘한 느낌, 멋진 장면, 혹은 길가의 풍경, 거리 이름, 또 터널이 있는 곳엔 또 터널이 그 길이까지 그 숫자로는 다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터널을 지날 때 정말 우리나라가 위대하면서 가슴이 덥도록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름다운 그 밀림의 풍경도 내 눈으로 직접 보는 민성, 그리고 또 두만강이나 압록강, 두만강은 우리 여기에서 거기를 갈 때 거슬러 갑니다. 압록강은 또 거기에서 내려올 때 또 역시 거슬러 올라오잖아요. 이 장백현이 거의 도착할 때의 높은 산 꼭대기에서 비단처럼 쏟아지는 그 폭포도 가사에 넣고 싶었고, 그리고 또 그 장백현이 가서 노인들하고 같이 어울렸던 그 장면도 다 넣고 싶었는데, 편석이 차이로 인해서 그래도 서로 만나서 우리 기쁘던 그 장면들을 여기까지 골랐습니다. 그래서 산 이름, 령 이름, 그리고 예, 그 안개가 낀 장성령량, 이게란 다 기시름이 먼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봤고, 가면서 적었고, 또 가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답사하면서 써내는 가사가 참 내 생각에는 뭉뚱 감이 없고, 또 우리와 친근하게 접하게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후렴이 고향이 강의 기쁨을 싣고 산과 물이 이어지는 우리의 인연이 영원하리라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0: 네, 그리고 널 기른 이 노래는 그 노년 분들의 그 심리 변화를 아주 세심하게 보여준 것 같은데,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이십니까?
1: 예. 저도 역시 이제는 70을 넘겨서 석양길을 걷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이 노래를 처음에 창작할 때는요, 제목을 황혼길이라 했다가 가사의 제목만 봐도 눈앞에 전경이 떠오르게 하는 제목이 없을까, 이걸 생각한 것이 저에게 나올 길이었습니다. 노을길은 어디 산에서 넘어가는 노을을 봐도 노을길이 될것 같고, 바다에서 넘어가는 걸 봐도 노을길이 될것 같고, 그리고 황혼길보다 별로 더 마음이 와 닿는 그런 제목 같았어요. 그래서 적어놓은 것이 노을길이었고요. 그다음 제가 2016년부터 한 3, 4년간에 외국에 갔다가 돌아온 후에 바로 이런 사회구역에서 한 80명 노인을 모시고서 노인협회라는 이런 데서 회장직을 맡고, 또 당지부 선전위원도 맡고, 한 달에 한두 번씩 당지부 이런 거 당과 대우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노인들과 많이 접촉을 했는데요. 우리 노인들 모든 분들이 이전에 걔도 한 옛날에 모두 범잡은 이런 그 자랑도 한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자기 성적에, 자기 지위, 또 이제는 모아놓은 재산 이런 데 만족을 해서 좀 자랑을 할까 하는 사람들도 있는 이런 반면에, 나는 또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는가 하면, 노인들이 이러한 방면보다도 더 긍정적인 방면으로 이렇게 발굴해내서 가사를 지어서 노래를 해가지고, 우리 노인들이 이런 그 긍정적인 방면을 노래로 해가지고 내 이런 걸 갖출 수 없겠는가, 노인들이 이런 단점을. 그래서 변한 게, 고온 단풍처럼 좀 늙어가고 우리 옛날에 도취되지 말고 내 있는 모든 생기를 지금 더 분발해서 제2의 생명을 더 멋지게 해나가자는, 이러한 의미에서 지은 게 노을길이라는 이 가사입니다. 이 노래는 24년도 10월 14일에 연변 라디오 방송 매주일가로 나갔는데요. 양성호 작곡가님이 곡을 붙여주고 박미화 가수님이 노래를 부른 노래입니다.
0: 네, 선생님 보기에는 그 좋은 가사의 관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저는 가사 쓰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또 배우면서 쓰는 현역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다하게 명답을 내놓을 만한 그러한 그 명답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소견을 말한다면요, 가사는 어쨌거나 생활 속에서, 또 체험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 이게 나올 때만이 대중의 마음을 흔들어 줄수 있고, 대중이 들은 다음에 마음이 와 닿는 이런 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다음 하나는, 우리가 쓰고 내고 하는 이 가사는 모두 우리 민족의 예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중화라는 이 백가정 속에서 살아가는 56개 민족 중에 한 뼐기 꽃송이는 우리 조선족 하나뿐. 이 때문에 중화 공동체의 주체에 뭉쳐서 구석구석 단점 찾기보다 투명하게 긍정적인 장면들을, 또 긍정적인 장점들을 파내서 노래를 엮는다면 우리 민족이 더 빛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다음 하나는, 선생님들과 가사를 써가면서 느끼는 마음이라면, 꼭 이렇게 하늘에 붕 뜨는 것처럼 아주 높은 말, 아주 큰 말, 이런 것보단도 내가 생활 속에서 아주 묘한 말을 적어 달아도 내 마음으로 쓴다면은 이 가사가 더 듣기 좋고 부르기 좋고, 또 곡을 짓는 작곡가 분들도 더 편하게 쓰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 그냥 짧은 소견입니다.
0: 네, 그리고 향후 쓰시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을 지금 준비하시고 있습니까?
1: 저는 이 노래의 가사를 지금까지 쓰다 보면은요, 좀 쓰기는 한 16세의 가수를 연변 라디오 방송에도 나갔고, 연변 음악이라는 그 책에도 많이 좀몇 가지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벼 작곡가분들이 곡을 써서, 또 어벼 노래 가수들이 불러서도 거기서도 한 16곡이 나갔고, 그래, 쓰기는 쓰면서 나가기도 했지만은, 이제도 몸이 성장했고, 내가 아직 쓸수 있는 데까지, 우리 가사협회는 정말 우리가 배우는 대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학교라고 해서 대학교라는 가면은 옛날에 못 배웠던 걸 지금 이 가사시피라는 이 자리에 들어와서 예 선생님들이 많은 강의를 듣고 또 지적해주는 데서 내가 예 그 내 단점을 찾고 내 장점보다 단점을 찾는 게 그때가 가장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배우는 시간들을 이어서 꼭 끝까지 참가해서 많은 사람들을 배우면서 더 좋은 가사 또 더 마음에 닿는 가사 또 우리 로인들이 나도 로인이잖아요. 로인들이 더 듣고서 마음에 와서 닿으면서 내가 더 많은 활발한 활동에 참가하겠다는 욕심을 불러주는 이런 가사를 쓰고 싶은 게 저희 가장 큰 욕심입니다.
2: 이 끝곡으로 태혁 선생님이 작사한 노을길이라는 노래를 보내드리며 오늘 라디오의 시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정희였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다음 프로도 계속해 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각지에서 마음과 힘을 모아 정사진을 그리고 실무적으로 착실하게 일하면서 부단히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0: 습근병 총서기가 기초연구 강화 좌담에서 했던 중요한 연설이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 5.1 연휴 기간 각지 관광지에서 서비스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0: 5.1 연휴 기간 각지에서 다각적으로 힘을 모아 소비를 촉진했습니다.
1: 도쿄 재판 80주년을 맞이해 국제인사들이 일본의 도쿄 재판 부정 행각을 규탄했습니다.
0: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래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석권평 총서기는 노동은 인류사회 진보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힘이며 세상의 모든 행복은 근면한 노동으로 창조된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석권평 총서기는 노동에 의한 창조를 높이 찬양하고 노력모범 정신, 노동정신, 장인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양하며 일선 노동자들을 관심하고 사랑해왔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노동 대중들이 열심히 그리고 착실하게 일하며 작업에 충실하고 헌신하며 강국 건설, 민족 부흥의 새 로정에서 끊임없이 노동으로 새 영광을 써내려 가도록 경려했습니다. 5일 연휴 기간 대국 공정마다 새로운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서에서 병류구나 항운 중추공사가 유수 시험 단계 진입하면서 통항 조건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운남의 전중 인수 공사 해동 터널이 굴착 작업을 다그치는 가운데 건설자 3만여 명이 매일 인수 공사 전선에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전중 인수 공사 대리 구간 고급 공정사 리휘는 동료들과 함께 정밀함을 추구하고 엄격함을 최우선으로 하며 전 구간의 간선수로 건설과 도관 설치를 참답게 진행하며 책임감과 장인정신으로 신시대 수리공사를 위해 기력하고 있습니다. 각 대형 교통중추와 관광지도 력의 고봉을 맞이했습니다. 복근성 영덕시 순영현 하당향의 란봉교는 관객들로 붐볐습니다. 이들은 찰떡을 치고 오금도 특색민속 체험을 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하당향 간부 최설은 문화관광봉사 일선에서 분주히 돌아치면서 연휴 기간 향촌관광에 질서 있는 운행을 확보했습니다. 최설은은 향에서 문화관광 발전과 친환경 출행의 추세에 따라 태양광 에너지 저장 충전소를 설치해 신에너지 자동차의 순조로운 통행을 보장하고 관객들이 가까운 곳에서 충전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분투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모여 분발 정진하는 중국의 장엄한 화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석권평 총서기는 다양한 장소에서 노동을 찬양하면서 노력모범 정신, 노동정신, 장인정신을 고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 4월에 열린 중화전국총공회 창립 100주년 경축 및 전국 노력모범 선진열군 표창대회에서 총서기는 노동계급과 광범위한 노동대중들이 장기적인 분투 과정에서 형성한 노력모범정신, 노동정신, 장인정신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생동한 구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대중의 복지를 시종 염두에 두고 있는 석권평 총서기는 수차나 기층일선 노동자들을 찾아 생활 상황을 요해하고 그들의 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2013년 음력설을 앞두고 총서기는 북경 지하철 8호선 시공 현장을 찾아 작업자들을 유문했습니다. 당시 청량의원이었던 리유천은 현재 중국 철도 14국 북경 당산 도시철도 프로젝트 청량 주관으로 승진했습니다. 10여 년 전에 전경을 떠올리면서 리우천은 2013년에 총서기가 공사장의 기숙사를 찾아 고향이 어딘지를 묻고 또 수입과 생활보장 등 상황을 자세히 료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 고급 청량 공증서와 1급 등록 건축사 증서를 따낸 리우천은 굴착기의 눈에 되어 가장 정확한 데이터로 조국 건설에 힘을 보태련다고 말했습니다. 석권평 총서기는 자질이 높은 노동대군을 건설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총서기는 하남 락양 베어링 그룹 주식위원 회사를 고찰하면서 현대 제조업은 과학기술을 떠날 수 없다며 기술 공략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자주 혁신의 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정신을 발행하고 기업 발전에서 분발 정진하며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종업원들을 격려했습니다.

0: 인민의 모범이고 국가의 기둥입니다. 대국 중기로 중국의 푸른 꿈을 단조해야 합니다. 중국 제2 중형기계 그룹 덕양 만항 모형단조 유한 책임회사 8만 톤 모형단조 프레스반 대반장 염리민은 한창 팀원들과 함께 혁신기술 공략과 기능 전승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염리민은 제조강국, 우주강국 건설의 재반 국면에 착안해 긴박감을 안고 노력모범과 장인의 시범선도 역할을 발휘하려한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목을 조이는 난제를 공략하고 더 많은 대국 중기를 안정적으로 단조해낼 것입니다. 노동을 통해 행복을 창조하고 실천을 통해 대업을 이루게야 합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자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전면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관건적 시기에 억만 노동자들은 마음과 힘을 응집하고 착실하고 실속있게 일하면서 행복한 생활을 창조하고 노동으로 웅대한 비전을 아름다운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1: 기초연구 강화차담에서 한 습근평 총석의 종료 연설이 과학기술계, 교육계, 산업계에서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모두는 총석의 당부를 명기하고 계속 분발 정진하여 부단히 공을 세우며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위해 계속 분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석에는 기초연구 강화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면서 국가과학연구기구와 고수준 연구형 대학교 등의 선도 역할을 강화하고 신흥연구개발기구의 발전을 장려하고 규범하며 기업 주도의 산업, 대학, 연구기구 간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응용학과와 기초학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석의 종료 연설은 모두가 사명의 중대성과 긴박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했으며 과학으로 나라에 보답하는 강한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과학원 물리연구소 소장이자 중국과학원 원사인 방충은 총석의 연설은 시야가 넓고 사상이 심오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기초연구를 국가전략대국의 높이로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더 큰 힘과 더 실속 있는 조치로 기초연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중요한 이념을 제기해 저는 큰 고무를 받았습니다. 총석에는 연설에서 특히 오랜 기간 공을 들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기초연구의 중요성과 특징을 매우 명확하게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기초연구는 이미 세계 선진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 혁신이 더 큰 추진력을 갖추려면 반드시 기초연구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과학기술대학 교장이자 중국과학원 원사인 상징은 총석에는 중국과학기술대학을 세 차례 방문해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혁신에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고 표했습니다. 바로 정성을 다해 덕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공략 혁신에 집중하며 기초적, 전략적 사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총석의 기초연구 관련 연설은 기초연구의 과학기술 연구 사업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총석의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토득하고 총석의 요구에 따라 10년을 들여 칼을 가는 인내심으로 난제를 공략해 무에서 유로의 독창적 혁신 성과를 이룰 것입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은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는 관건적 공략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기초연구는 전례 없는 발전 기회를 맞이한 동시에 국제 경쟁 심화 등 다중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습근평 총석에는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에 능동적으로 융합하고 기초연구 국제 교류 협력을 심화하며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생명 건강 등 중대 과학 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글로벌 과학기술 관리에 적극 참여한다고 표했습니다. 이에 모두는 총석의 종료 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해 우리나라 독창적 혁신 능력을 높이고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기반을 더 튼튼히 다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중국농업과학원 원장이자 중국과학원 원사인 황산문은 향후

0: 한국농업과학원은 이번 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찰하여 작물과학, 축산수의 등 7개 전국농업과학원 기초과학센터를 건설하고 학제 간 교차, 공동연구 돌파에 조직화된 기초연구 모델을 구축하여 높은 수준의 농업과학기술 자립차 간 가속화에 더 견고한 기초이론 지원과 보다 효율적인 기술 원천 공급을 제공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한편 국내외 수십 개 최고 과학연구단의 과학자들과 손잡고 작물 유전자 자원 계획을 발개하여 인류 문명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중국의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국가에너지투자그룹 요한회사 당조석의사 이사장인 출에는 우리는 기초연구의 출제자가 되어 신흥에너지체계 건설의 혁신 실천에서 과학 문제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기초연구의 답변자가 되어 국가전략 과학기술 역량과 심층 융합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힘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초연구의 채점자가 되어 기초연구, 응용연구와 산업화의 접목과 융합을 추진해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혁신의 심층 융합을 촉진할 것입니다. 중국 이동통신그룹 요한회사 총공정사이자 중국공정원 원사인 왕효우는 과학기술 기업으로서 우리는 시급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종석의 지시정신을 실천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시장 지향적 응용성 기초연구를 절실히 강화하고 응용 수요를 핵심 출발점으로 삼으며 교차 융합과 학과 간 혁신을 중요한 돌파구로 삼고 산업, 대학교, 연구기관 간 협력을 핵심 지탱력으로 키워 과학기술 강국 건설에 기업의 힘을 보탤 것입니다.
1: 5일 연휴 기간 각지 관광지는 놀이 항목을 풍부하게 하고 개방 시간을 연장하며 서비스 보장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 관객들의 체험을 끊임없이 최적화하면서 그들이 휴일의 즐거움을 만끽하도록 했습니다. 섬서성 서안시의 여러 관광지가 력의 고봉을 맞이했습니다. 진시황 제릉박물원에서 관객들은 질서있게 줄을 서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산동성 관광객 진해화는 깊은 역사 문화를 보여주는 제릉박물원은 아주 충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관광 고봉에 대응해 진시황 제릉박물원은 이를 접대 규모를 기존의 6만 5천 명에서 7만 5천 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관광지 개방 시간을 2시간 연장했습니다. 박물원 매표관리부 부주임 성근강에 따르면 사전에 예약 통로의 용량을 확대하고 시간대별로 입장권을 발급해 관객들이 관광 고봉 시간대를 피하도록 인도함으로써 대기 시간을 크게 줄였습니다. 산서 대동 운강석굴에서 각지 관객들은 중후한 석각 보물 속에서 문화융합과 문명융합의 웅대한 힘을 느꼈습니다. 관객 대녀사는 웅위한 운강석굴에 매료되고 옛사람들의 지혜에 감탄한다며 총체적으로 체험감이 량호했다고 말했습니다. 연휴 기간 석굴 관광지는 개방 시간을 4시간 반 연장하고 무료 주차자리 8천여 개를 제공했습니다. 운강연구원 문화관광융합발전센터 부주임 하려구는 개방 시간을 연장하고 유람 코스를 최적화하며 봉사 당직을 늘리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 과학적으로 분류하고 관광객 유동 압력을 줄였다고 소개했습니다. 밤 장막이 드리운 가운데 안위성 황산 당모 관광지는 네온사인으로 장식된 멋진 풍경을 자랑했습니다. 각이한 형태를 다룬 휘주 어등 대를 순회 공연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관객 방면은 처음 황산 당모에 와서 어와 어등 공연 휘파 건축을 관람했다며 아주 충격적이고 인상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당모 관광지 직원 서강은 연휴 기간 관광지는 연회 행사를 알심드려 조직했을 뿐만 아니라 야간 입장권 특혜 등 조치도 내놓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서강은 연회와 옛마을 관광, 향촌 소비 등 심층 융합을 추진해 문화 관광 열기를 농민들의 소득 증대로 전환시키기 위해 힘 다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0: 5일 연휴 기간 각지에서 적극적으로 소비 신업태, 신장면을 구축하고 해민 보조금을 내놓는 등 다각적으로 힘을 모아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2026년 강소 신소비 가전가구 축제가 현재 강소성 각지에서 진행 중입니다. 국가가 발표한 1급 에너지 효율 가전제품 신구 교체 보조금을 기반으로 강소성은 해민 정책을 한층 강화하여 여러 종류의 가전제품에 대한 성급 보조금을 추가했습니다. 강소성 가정용 전기기기협회 소홍 전임 부회장은 로봇 청소기, 건조기, 식기, 세척기 등이 성급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향후 13개 도시에서 대규모 판촉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행사는 국가 보조금, 기업 할인, 브랜드 할인 등 다중 혜택을 함께 적용해 강소성 전역에서 전여 차례 해민 행사를 펼쳐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올절 연휴와 봄 방학이 겹치면서 소비 수요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절강성 가흥의 한 가전 매장에서 소비자 조 여사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골랐습니다. 세탁기의 정가는 4,500원이었으나 국가 보조금 혜택을 받아 3,800여 원에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건조기는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가흥시 나무카드에서 발행한 행복한 생활, 즐거운 쇼핑 시즌 소비권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조 여사는 마침 가도 보조금이 있어 두 개를 합쳐 1,000여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무가도 경제발전판공실 직원 심자호 씨는 4월 28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도에서 4차례 걸쳐 350만 원 상당의 소비권을 발행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가전제품 구매 외에도 소비권은 애식, 숙박, 슈퍼마켓 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 연휴 기간 흥룡강성은 5천만 원 상당의 문화관광 소비권을 발행하고 100갈래 정품 관광코스, 100차례 특색 행사, 100가지 해민 정책을 통합 추진하여 소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할빈 쇼핑몰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새 옷 사기, 수공예 체험, 느린 생활 즐기기라는 다원화 소비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할빈 시민 류녀사는 원래는 봄옷 한 벌 사기 위해서 찾았는데 수공예도 체험할 수 있고 또 완성품도 가져갈 수 있어서 너무 의미 있는 하루였다며 아이들도 매우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1: 제139회 광주교육회 3차 전시가 5월 3일 4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아름다운 생활을 주제로 중국 전통 요소가 담긴 의류와 가정용 섬유 제품 등이 해외 구매상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번 광주교육회 3차 전시의 의류 부스 앞에서 처음 광주교육회를 찾은 브라질 상인 리디시아는 전통 문양이 들어간 중식 의상을 직접 입어보며 핏과 소재를 자세히 느껴봤습니다. 그녀는 전통과 현대 디자인이 융합된 스타일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전시 참가업체 관계자 량직원은 갈수록 더 많은 외국 고객들이 이런 중국 요소를 선호해 주문량이 적어도 20% 내지 30% 증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기업의 제품 혁신으로부터 글로벌 시장 수요까지 문화적 정체성에서 경제 무역 상생에 이르기까지 중국 요소를 포함한 상품은 광주 교육회를 통해 문화 전파와 글로벌 상업 기회를 연결시켰습니다. 해외 시장의 활발한 수요는 광주교역회 전시관 밖의 무역업체도 기회를 가져다 줬습니다. 최근 몇 년간 광주시는 광주교역회 개최지로서의 지리적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정밀 수급 연결 활동을 정상화하고 더 많은 무역협력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했습니다. 광주시 해주구 과학기술공상정보국 총경제사 사구는 고효율적이고 정밀한 연결과 일대일로 연결은 구매상들의 구매 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한면으로는 중대형 상권 상인들의 제품을 해외시장에 더 잘 홍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0: 5월 3일 국동국제군사법정이 재판 개시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도쿄 재판으로 불리는 이 국제대재판은 근 2년 7개월에 걸쳐 법에 따라 일본 각급 전범에 대한 기소 심리를 진행했으며 세계 반파쇼 전쟁의 승리 성과를 보.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무관세 열세로 중국과 아프리카 협력의 새 구도를 열다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월 1일부터 우리나라는 52개 아프리카 수교국들에 대해 전면적인 무관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모든 아프리카 수교국과 수교한 모든 최빈국에 대해 일방적 또는 전면적인 무관세 조치를 실시한 첫 주요 경제체로 됐습니다. 네, 이 조치에 대해서 아프리카연맹위원회 요스프 주석은 중요하고 적시적이며 형제애가 넘치는 처사라고 찬사했습니다. 네, 일방주의와 무역보호주의가 대두하고 지정학적 정세가 긴장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보다 더 능동적인 자세로 14억 인구의 거대한 소비시장을 아프리카 국가의 발전 기회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는 대국으로서의 책임의식과 고수준 대외개방 확대 의지를 보여주며 중국과 아프리카가 함께 현대화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아프리카는 상품 판로가 오랜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수출 통로가 막히고 시장 진입 장벽이 높으며 기반시설 고리가 박약한 문제가 겹치면서 아프리카의 많은 양질 특색 상품들이 국제 경제 순환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힘들었습니다. 네, 또한 아프리카는 국제 분업에서 장기적으로 원자재 공급자 위치에 머물러 경제 구조가 단순하고 취약하여 산업화 과정이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게다가 일부 서방 국가는 관세를 압박 도구로 삼아 무역의 정상적인 흐름을 막았고 지역 충돌의 파급 효과도 아프리카를 지속적으로 타격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프리카 국가는 자주적인 발전을 가속화하고 자국 산업 사슬을 확장하며 수출 규모를 늘리고 애국 투자를 유치하여 경제 활력을 진작시킬 수 있기를 절실히 희망했습니다. 네, 아프리카 국가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는 시종 실질적인 행동으로 진심, 실속, 친밀, 성실의 대아프리카 정책 이념과 올바른 의리관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번 무관세 조치는 단순한 무역 감면 정책이 아니라 중국 아프리카 협력 론단에서 확정한 각종 실무 협력 조치와 심도 있게 연계됩니다.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특색 상품이 초대형 시장으로 진입하는 문을 활짝 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전략적 인솔로 삼아 아프리카 현지 가공업과 물류 냉동 저장 사슬, 관련 기반 시설의 협동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게다가 거대한 시장 진입 기회를 아프리카 산업화 과정의 내생 동력으로 확실히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무관세는 또한 중국과 아프리카 간 서비스 무역, 디지털 무역, 녹색 산업, 지속 가능 발전 등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여 아프리카의 현대화 진전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동아프리카 케냐에서는 아보카도, 마카다미아 너트 등 경제 작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 열차가 중국으로 향발했습니다. 이는 현지 농가의 수입을 늘렸을 뿐만 아니라 주변 콜드체인 산업의 협동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서아프리카 꽃뜨디 바르에서는 중국 기업이 건설한 현대적 코코아 가공 공장이 가동되며 현재에서 장기적으로 1차 원자재만 수출하던 역사를 끝냈고 농민들이 심층

0: 가공에 참여해 부가가치 수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관세는 무역 번영의 급여세, 산업 투자의 추진기, 위기 극복의 단비, 중국 아프리카 진선의 연결다리가 될 것입니다. 또 많은 아프리카 양질 특색 상품이 중국 가정에 보급되면서 중국과 아프리카인민의 성취감과 행복감을 높여줄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요하니스버그 대학 아프리카 중국 연구센터 데이비드 모냐의 소장은 중국의 무관세 정책이 적절한 시기에 시행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발전 창의를 관철하고 남남 협력을 지지하는 실무적 조치로 아프리카의 대중국 수출 규모 확대는 물론 수출 구조를 추적화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늘려 아프리카 경제 전환과 산업화 진척을 추진할 것입니다. 네, 쌍방 차원을 넘어 중국의 대아프리카 무관세 조치는 보다 심원한 글로벌 경제적 의의를 지닙니다. 이는 글로벌 발전에 소중한 안정성과 확실성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성장의 중요 동력인 글로벌 남방의 발전 예비를 활성화했습니다. 네, 올해 2월에 개최된 제39회 아프리카 연맹 정상회의에서 유엔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모든 발달국과 경제력이 비교적 강한 국가에서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남아프리카 독립 온라인 뉴스 사이트의 기사처럼 현재 글로벌 무역 환경에 불확실성이 불거지고 일부 강대국이 무역 장벽을 부단히 세우는 상황에서 중국이 아프리카의 시장을 전면 개방한 조치는 글로벌 무역 체계에서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보여준다고 표했습니다. 네, 무관세는 신시대 중국 아프리카 협력의 빛나는 명함입니다. 중국과 아프리카 수교 70주년이라는 새로운 기점에서 쌍방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중국 아프리카 협력을 더 높은 수준, 더 깊은 차원, 더 넓은 분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신시대 전천후적 중국 아프리카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하고 글로벌 남방이 함께 번영과 발전의 현대화 길로 나아가도록 힘을 보탤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무관세 열쇠로 중국과 아프리카 협력의 새 구도를 열다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정금아이였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은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상해협력기구 녹색과 지속가능 발전론단에 보낸 습근평 주석의 축하 편지가 회의에 참석한 귀빈들 속에서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는 데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아랍연합투쟁국의 탈퇴와 그에 따른 변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0: 오늘은 다자주의 횃불로 인류의 앞길을 박이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스쿤평이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오젠다 대화회에서 한 특별 축사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국제사회가 함께 제정하고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이런 국제법과 국제규칙이 없다면 세계는 결국 약육강식이라는 정글법칙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인류는 엄청난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법치를 엄격히 실시하고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확고부동하게 수호해야 합니다. 다각기구는 다각주의를 실천하는 플랫폼이자 다각주의를 수호하는 기본틀로서 우리는 그 권위성과 유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시종 제도와 규칙을 통해 각국의 관계를 조율하고 규범화하며 자신의 힘을 믿고 약자를 괴롭히는 현상을 반대해야 합니다. 팔뚝이 굵고 주먹이 센 자가 세상을 쥐락펴락하게 해서는 안 되며 다각주의를 빌미로 일방주의를 행해서도 안 됩니다. 원칙을 지켜야 하며 규칙이 일단 정해지면 모두가 효과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선택적 다각주의가 우리의 선택사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충돌과 대항이 아닌 협상과 협력을 견지해야 합니다. 각국이 역사와 문화, 사회제도 면에서 보여주는 차이는 협력의 동력이 되어야지 대립이나 대항의 비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서로 차이를 존중하고 수용하며 다른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으며 협상과 대화를 통해 이견 상의를 해소해야 합니다. 역사와 현실은 오늘의 세계가 냉전이나 열전, 무역전이나 과학기술전과 같은 대립과 대항이라는 잘못된 길로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각국의 리익에 손해를 끼치고 인민의 복지를 희생시키게 된다는 점을 거듭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냉전적 사고방식과 제로섬 게임과 같은 낡은 리념을 버리고 서로 간에 존중하고 양해하며 전략적인 소통을 통해 정치적 상호 신뢰를 증진해야 합니다. 호혜상생의 협력관을 엄격히 지키고 1인 위하, 리기주의 등 편협한 정책을 반대하며 발전 우위를 독점하는 일면적인 방법을 지향하고 각국의 평등한 발전 권리를 보장하며 공동발전과 번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공격하며

결사적으로 싸우는 격투전이 아니라 서로 비기고 따라잡고 추월하며 함께 진보하는 육상 경기와 같은 공평과 공정에 기반한 경쟁을 권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자리 걸음이 아닌 시대와의 병진을 견지해야 합니다.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혁의 국면에 직면한 현 시대는 대발전의 시대이자 대변혁의 시대입니다. 21세기의 다각주의는 수정혁신을 견지하면서 미래 지향적 차원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다각주의의 핵심 가치와 기본 원칙을 견지하는 동시에 세계 구도의 변화에 입각하고 세계적인 도전에 대응하는 수요에 착안하며 광범위하게 협상하고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한 데 기초해 글로벌 운영체계를 개혁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보건기구의 역할을 발휘시켜 인류위생건강공동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세계무역기구와 국제금융통화체계 개혁을 추진하고 세계경제의 성장을 추진하며 발전도상국의 발전권익과 공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 방향을 견지하고 세계적인 디지털 운영 규칙을 검토하고 제정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파리 협약을 이행하고 친환경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계속해 발전을 우선시하며 UN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실행하고 각국 특히는 발전도상국이 글로벌 발전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버들 중국 이민은 오랜 기간의 간고한 분투를 거쳐 이제 곧 조여사회 전면 실현의 승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빈곤 퇴치 난관 돌파에서 역사적 성과를 이룩했으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장정의 길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 단계에 입각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며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 순환과 국제 순환이 서로 추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적극 구축하며 가국과 함께 장기적으로 평화롭고 보편적으로 안전하고 공동 번영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할 것입니다. 중국은 계속 국제적인 방역 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해협력기구 록셋과 지속가능 발전론단에 보낸 습근평 주석의 축하편지가 회의에 참석한 귀빈들 속에서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는 데 대해 말씀드립니다. 상해협력기구 록셋과 지속가능 발전론단에 보낸 습근평 주석의 축하편지가 회의에 참석한 귀빈들 속에서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귀빈들은 습근평 주석의 축하편지는 상해협력기구 회원국 간 교류와 참조를 심화하고 록셋과 지속가능 발전 영역의 실무협력을 강화할 때 대한 습근평 주석의 깊은 중시를 충분히 구현했으며 글로벌 생태문명 건설을 공동 도모하고 글로벌 관리를 보완하는 데 더 많은 중국 방안과 상해협력 방안을 제공했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의 축하편지는 상해협력기구 기틀 내에서 협력을 강화할 때 대한 중국의 깊은 중시를 충분히 구현했습니다. 상해협력기구 부비서장 소엘칸은 록수청산이 바로 금산은산이라는 리념에 인도하에 중국은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표했습니다.

상해협력기구는 총체적 예비를 한층 더 좌대하는 한편 지속 가능 발전 면에서 뚜렷한 진전을 이룩한 국가들의 경험을 보급해 글로벌 발전에 더 많은 실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기르기즈스탄 대통령 특별대표 바크트 토로바예프는 최근 연간 녹색 발전 분야에서 이미 거대한 성과를 이룩한 중국은 글로벌 녹색 전환의 중요한 선도자로 부상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수 청산이 바로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후세의 발전 사이의 심층 논리를 생동하게 해석했습니다. 경제 성장과 녹색 환경 보호, 기술 혁신과 자연 자원 관리 등면에서 절강성 이룩한 성과가 바로 성공적 사례입니다. 라오스 국가 텔레비전 방송국 국장 수파송 시라페는 녹색 지속 가능 발전에서 중국이 이룩한 성과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중국의 경험은 배우고 참고할 가치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걸음에 수파송 시라페는 절강성 영파에 위치한 전기자동차 기업을 참관했습니다. 녹색 발전을 위한 중국의 생생한 실천 과정은 수파송 시라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중국 주재 미얀마 대사 주어먼미는 최근 연간 크게 개선된 공기질과 수질 그리고 끊임없이 확대된 삼림 면적 등은 중국이 이룩한 위대한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녹수 청산이 바로 금산 은산이라는 이념은 원견성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 미얀마는 자연 환경 보호 사업을 병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습근평 주석의 추가 변제는 녹색 지속 가능 발전 분야에 상해협력기구 회원국 간 실무협력을 깊이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아르메니아 부총리 그리고량은 글로벌 녹색 지속 가능 발전을 추진하는 면에서 생태 문명 리념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표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지구에서 공존하려면 책임을 공동 짊어져야 합니다. 아르메니아는 상해협력기구 기틀 내에서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 생물 다양성 보호, 토양 퇴화에 대한 관리와 사막화 퇴치 등 분야의 협력을 전개하는 데 깊은 중시를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 주재 쿠웨이트 대사 나짐은 습근평 주석의 축하 편지는 환경 도전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 발전을 추진하는 면에서 국제 협력을 강화할 때 대한 중국의 염원을 구현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색 발전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깊이 중시하고 있는 쿠웨이트는 최근 연간 환경보호, 신에너지 등 분야의 중대한 협력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적극적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중국 주재 아제르바이잔 대사 부니아드 후세노프는 습근평 주석의 축하 편지는 글로벌 녹색 발전, 환경보호, 그리고 기후협력을 위한 중국의 책임감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표했습니다. 상해협력기구 기틀 안에서 녹색 에너지 기술을 적극 보급하고 과학측과 협력을 강화하며 인프라 분야의 지속 가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발전 모식의 전환을 실현하도록 각국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캄보자 환경부 대신 은솔레는 본기론단은 각측이 녹색 발전을 강화하고 저탄소 전환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표했습니다. 녹색 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한 금융면에서 상해협력기구 회원국 사이 협력을 깊이 중시하는 캄보자는 녹색 지속 가능 발전이 경제 발전의 활력과 근성을 증강시킬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라오스 농림부 부부장 잔타쿤 브라파는 중요한 협력과 교류 플랫폼을 구축한 본기론단은 각 측이 지혜를 응집하고 녹색 발전 경로를 함께 논의하며 상해

국제금융기구 회원국들이 녹색과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실무협력을 심화하는 데 요조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라오스는 가국과 함께 글로벌 관리 창의를 실천하고 글로벌 녹색 발전을 힘써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 조제 몽골국 대사관 비서 바테르는 습근평 주석의 축하 편지는 녹색 발전과 상해협력기구 내부의 협력을 심화하는 중요성을 각인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상해협력 대가족 성원들이 대화와 교류, 행동을 통해 글로벌 지속 가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녹색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이미 글로벌 선행자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지속 가능 발전 문제 국제기구 연락 특별대표 보리스 틴토프는 습근평 주석이 제시한 인류 운명 공동체 리념과 글로벌 발전 창의는 세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며 지속 가능한 전진, 지속 가능 발전 면에서 상해 협력 기구가 인솔 역할을 발휘하고 시범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녹색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이미 글로벌 선행자 중 하나가 됐습니다. 러시아는 중국 그리고 상해협력기구 동반자들과 함께 이 길을 따라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파키스탄 기후변화 환경조정부 국무장관 셰즐라 할랄은 예전의 기후행동이 경제성장을 제약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로 지속가능발전과 경제진보는 상부상조하며 무작위의 대가가 녹색 전환의 원가보다 훨씬 높다고 말했습니다. 세즐라 할랄 국무장관은 녹색 지속가능발전 면에서 습근평 주석이 제시한 리념은 오늘날 글로벌 환경의 도전에 대응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사상적 천도를 제공했다고 표했습니다. 상해 주재 우즈베키스탄 총경사 이스마일로프는 녹색 지속 가능 발전을 추진하고 글로벌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면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중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균형을 유지하고 생태에 대해 높은 책임감을 보이는 중국의 발전 방식 전환은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몰디브 기후변화와 환경에너지부 국무장관 무함마드 바이즈는 몰디브는 습근평 주석이 축하 편지에서 강조한 정책 간 접목, 경험 교류, 프로젝트 협력을 깊이 중시하며 이는 현실적이면서도 적시적이라고 표했습니다. 각 측은 능력 건설과 지식 공유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 실정에 따른 해결책을 지지함으로써 글로벌과 지역 협력 기제가 작은 섬 발전 도상국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몰디브는 중국과 기타 동반자들과 함께 녹색 지속 가능의 행정 발전을 힘써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랍연합 주장국의 탈퇴와 그에 따른 변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아랍연합 주장국이 5월 1일부터 석유수출국 기구와 석유수출국 기구 플러스 협의체에서 탈퇴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석유수출국 기구의 제3대 산유국인 아랍연합 주장국의 탈퇴는 배당 규제를 돌파하고 증산을 실현할 경제적 고려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와 최근 이견 상의가 커지고 각축이 격화하는 정치적 원인 그리고 이란과 미국 간 전쟁의 현실적 자극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아랍연합 주장국의 이번 조치가 이미 복잡하고 불안정한 중동 지연 구도에 충격을 줄 것인지 그리고 세계 석유

가격에 가져다 주는 단기적 또는 장기적 영향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대서양 리사회 전문가 윌리엄 웨클슬러는 아랍연합 주장국을 두고 소기한 지 오래다고 형용했습니다. 아랍연합 주장국 정부는 4월 28일 석유 수출국 기구와 석유 수출국 기구 플러스 협의체에서 탈퇴하는 것은 자국의 석유 생산 정책 그리고 현재와 미래 생산 능력에 대한 전면적 평가를 진행한 후 내린 결정이며 이는 국가 리익에 기반하고 국제시장의 절박한 요구를 더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랍연합 수장국 에너지부 장관 수헬 마즈루이는 그 어떤 기구가 아랍연합 수장국의 원유 생산량을 결박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단독 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탈퇴하는 것을 통해 아랍연합 수장국은 석유 수출국 기구의 배당 규제 속박을 벗어나 증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계 언론은 석유 수출국 기구의 배당 규제 때문에 아랍연합 수장국의 일일 원유 산량이 340만 배럴에 그쳤지만 탈퇴 후 이를 원유 산량이 500만 배럴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면 이란 정세는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탈퇴하도록 아랍연합 수장국을 떠밀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운항이 지속적으로 막히고 해만 국가의 에너지 수출이 영향을 받으면서 국제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아랍연합 수장국 동부에 위치한 푸차일라 항의 해운은 봉쇄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아랍연합 수장국은 특유의 지리적 우세를 이용해 원유 산량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전시 실리를 챙길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리츠더 에너지 회사 분석가 호르헤 레오는 글로벌 에너지 수요가 최고봉에 접근함에 따라 아랍연합 수장국의 에너지 전략 사고가 전환하고 있으며 더 이상 배당 규제 하에서 피동적으로 기다리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면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등 비교적 높은 유가에 의존해 재정을 지탱하는 산유국과는 달리 아랍연합 수장국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완료하기 전에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을 현찰화해 자체의 경제 전환에 활용하고 또 경제 다원화 전략을 다그치며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 자금을 투입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푸차일라 항으로 통하는 수송관의 수송 능력이 제한된 데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태세가 풀리지 않음으로써 아랍연합 수장국의 탈퇴는 단시일 내 국제 유가에 뚜렷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아랍연합 수장국의 원유 생산 능력이 지속적으로 방출되면서 유가에 대해 어느 정도 하행 압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석유 수출국 기구의 조정력이 약화하면서 국제 원유 시장의 파동이 더욱 격렬해질 수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아랍연합 수장국의 탈퇴는 석유 수출국 기구의 큰 손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여러 분야에서 존재하는 갈등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가디언 신문은 기사에서 이는 상업적 결정이자 정치적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랍연합 수장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랫동안 해만 지역의 2대 강국으로 불리웠습니다. 오랫동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역 영향력을 둘러싼 각축을 펼치면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졌습니다. 예멘 사태, 수단 충돌, 대이란 정책과 대이스라엘 관계 등 지역 문제에서 아랍연합 수장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모두 이견 상의가 나타났으며 에너지 정책, 외자 유치, 고급 인재 유치 등 면에서 암암리에 경쟁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예멘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연합 수장국이 지원하는 예멘 남부 과도위원회를 공격했습니다.
따라서 예멘

문제에 대한 양국의 이견 상의가 마쿠에서 무대 위로 번져졌습니다. 올 2월 말 이래 이란 전쟁 사태는 양국의 이견 상의를 더욱 격화시켰으며 아랍연합 수장국의 불만 정서는 지역 기타 나라와 다각기제에 파급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후 미군 기지가 위치한 해만 국가는 이란의 반격 목표가 됐습니다. 그중 아랍연합 수장국이 가장 심각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랍연합 수장국은 해만 국가들이 이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를 바라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공개 태도에서 신중성을 기했습니다. 아랍연합 수장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린국과 해만 아랍국가 협력위원회 등 지역 다각기구가 이란에 대해 너무 연약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랍연합수장국은 이번 탈퇴를 두고 그 어떤 특정 산유국과 무관하다고 강조했지만 미국 싱크탱크인 외교관계협회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냉각하는 것이 탈퇴의 원인 중 하나이다고 풀이했습니다. 가디언신문은 이란과 미국 간 전쟁에서 아랍연합수장국이 지역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은 경제 통합을 유지하려는 석유 수출국의 의지를 약화시켰다고 진단했습니다. 아랍연합 수장국이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한 후 일부 서방 언론과 전문가들은 해만 국가 간 협력 관계를 부정하면서 아랍연합 수장국이 해만 아랍국가 협력위원회와 아랍국가연맹 등 지역기제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지는 아랍국가연맹 내에서 아랍연합수장국이 역할 조정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관련 기구에서 완전히 탈퇴하지 않더라도 자금 조달을 중단하고 참여도를 약화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아랍연합수장국의 이번 탈퇴는 일부 해만 국가 내부의 정책 분기와 리익 갈등을 폭로했지만 상호관계가 완전히 파렬로 치닫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해만 가국은 안정한 환경에서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비록 경제적 경쟁과 영향력 각축이 존재하지만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여전히 대세 흐름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한 날 아랍연합 수장국 부총리 겸 외무장관 압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해만 아랍국가협력위원회 정상회에 참석하고 회원국의 안전은 분할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안보, 안정,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회원국의 핵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아랍연합 수장국은 계속 노력을 경주하려다고 표했습니다. 수단 경제학자 무함마드 누르헤딘 하심은 아랍연합 수장국이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탈퇴한 것은 본질적으로 말해 아랍연합 수장국 정책의 자주성이 끊임없이 증강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표했습니다. 이는 결코 사우디아라비아와 기타 해만 국가와 완전히 대립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비록 상호 경쟁이 존재하지만 상호 관계는 여전히 공동의 경제 요구와 안보 리익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티크리트 대학 주마 무함마드 교수도 같은 견해를 보였습니다. 주마는 아랍연합수장국의 탈퇴는 자신의 국가 리익을 수호하는 현실적 고려에서 비롯한 것이며 인원 왕래가 밀접하고 경제 무역이 심층융합하고 안전 리익 등면에서 동고동락하는 전반 구도를 개변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을 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업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은이었습니다.

네, 운동할 때 땀을 많이 흘릴수록 다이어트 효과가 더 좋을까? 네, 답안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네, 땀과 다이어트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네, 땀을 흘리는 것은 신체가 체온을 조절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인체가 운동을 하거나 네, 고온 환경이 있을 때 땀을 흘려 열을 발산합니다. 네, 땀 분비량은 운동 중 소모되는 열량에 의해서 좌우시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환경 온도, 습도, 개인 체질 등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네, 운동 중 땀을 많이 흘리면 일시적으로 수분을 잃지만 수분을 보충하면 체중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네, 그리고 땀은 지방보다는 수분과 약간의 전해질을 주로 배출합니다. 네, 다이어트의 핵심은 칼로리 섭취와 소모의 균형이 있습니다. 칼로리 소모가 칼로리 섭취보다 많을 때만 신체는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지방 비축량을 분해하여 체중 감량 목적을 달성합니다. 네, 지방 연소는 주로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하며 지방 분자를 산화 분해하여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네, 이 과정은 땀을 흘리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지방 분해에 의해서 생성되는 에너지는 몸 밖으로 배출되기 위해서 땀으로 전환되지 않고 운동을 지속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과도한 땀 분비량을 추구하는 행위는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신체가 너무 많은 수분과 전해질을 잃게 되며 제때 보충하지 않으면 탈수, 전해질 불균형 등 문제를 일으켜 신체 건강과 정상적인 생리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중 감량은 균형 잡힌 식단, 적절한 운동, 좋은 생활 습관을 포함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네, 운동을 할 때 자신의 신체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운동 방식과 강도를 선택해야 하며 단순히 땀 분비량으로 체중 감량 효과를 측정해서는 안 됩니다. 네, 동시에 수분과 전해질을 제때 보충하여 신체 수분 균형을 유지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운동할 때의 땀 배출량은 체중 감량 효과를 네, 직접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체중 감량은 식단, 운동, 생활 습관 등 네,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재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코너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족 문화 재생에 힘쓰는 공주령시 조선족 로인협회를 소개해드리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장수섬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간 플러스 코너에서는 가끔은 우라고 적절해도 괜찮다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연변가사협회 태옥 선생님을 모시고 창작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인생길 우리 함께라는 노래를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생태 무용 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생태 무명은 당의 사명과 주제에 관계되는 종단 정치적 문제로서 민생 복지에 관계되는 종단 사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사회 모순의 변화에 따라 반드시 아름다운 생태 환경에 대한 인민 대중의 날로 늘어나는 수요를 부응하는 데 더욱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반드시 생태 무명 체제 개혁을 가열층 심화하고 생태 무명 제도의 집행력과 강성 제약을 강화하며 생태 환경 보호 책임을 한층 더 구체화하고 생태 환경 정비의 현대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생태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전면적인 개선과 근본적인 호전을 힘써 추진함으로써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성과에 따른 혜택이 보다 많이, 보다 공평하게 전체인민에게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생태 무명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세계 환경 및 기후 정비를 인솔하고 지구 생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긴박한 수요입니다. 습근평 정석에는 생태 환경의 도전 앞에서 이루는 승패와 용역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빠르게 진행되고 세계 환경 정비의 복잡성, 존엄성, 불확정성이 늘어나며 정치와 추세가 또렷하게 증강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계 환경 및 기후 정비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임무와 새로운 도전에 맞서게 되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반드시 생태 무명 체제 개혁을 갈증 심화하고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 사업, 기후변화 대응 전략, 생태환경 전략, 국제 및 외교 전략의 협동성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발전 이익을 교련히 수호하고 세계 환경 및 기후 정비에서의 우리나라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세계 지속가능 발전의 추진을 인솔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생태 무명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목표, 임무, 조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결정은 아름다운 중국 건설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촉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개혁을 갈청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총적 목표의 중요한 방면으로 명확히 하고 생태 무명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중점 임무와 중단 조치를 포지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목표를 겨냥하여 생태 무명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제반 임무를 애누리 없이 실시함으로써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를 서둘러 추진하기 위하여 강력한 동력을 부여하고 강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생태 무명 기초 체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생태 무명 건설은 장기적이고 복잡한 체계적인 공정으로서 반드시 당의 전면적 용도를 견제하고 강화하며 생태 환경 보호 감찰을 강화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 성과에 대한 고과를 착실히 전개하며 지방의 당 및 정부 지도 간부 생태 환경 보호 책임제 관련 규정을 재정 실시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정치적 책임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지역별 차별화, 정밀화 관리 통제에 기초한 생태환경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생태환경 감측 및 평가 제도를 완비해야 합니다. 국토공간 용도관리 통제 및 계획허가 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하며 자연자원자산, 재산권 제도 및 관리 제도 체계를 완비하고 전인민적 소유의 자연자원자산 소유권 위탁 대리 기제를 보완하며 생태환경보호, 자연자원보호 및 리용, 자산의 가치 보존 및 증식 등 책임국가 감독 제도를 수립하고 자연자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 리용 행위를 인도하고 규범화하며 제약해야 합니다. 국가생태안전사업조를기제를 보완하고 국가생태안전위험에 대한 연구판단평가,

0: 감측 및 조기 경보, 응급 대응 및 처리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생태 환경 법전을 편찬하고 생태 환경, 자원, 에너지, 기후 변화 대응 등 분야의 법률 및 법규의 제정과 조문 개정을 총괄적으로 추진하여 아름다운 중국 건설에 대한 법치 보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생태 환경 정비 체계를 완비해야 합니다. 고품질의 생태 환경은 아름다운 중국의 중요한 징표인 바 반드시 생태 환경 정비 책임 체계, 감독 관리 체계, 시장 체계, 법률 법규 정책 체계 건설을 추진하고 생태 환경의 질의 개선을 량적인 변화로부터 질적인 변화로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중국 선행구 건설을 추진하고 다 분야, 다 차원의 혁신적인 시험 및 시범을 전개해야 합니다. 종밀한 오염 퇴치, 과학적인 오염 퇴치, 법에 의한 오염 퇴치 관련 제도 및 기재를 보완하고 더욱 높은 기준으로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토지를 지키는 보위선을 깊이 있게 잘 치러야 합니다. 오염물 배출 허가제를 핵심으로 하는 고정 오염원 감독 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고정 오염원 오염물 배출 허가의 전 요소적인 관리, 체계적인 연동 관리, 전 주기내 관리를 실현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새로운 오염물에 대한 협동 정비 및 환경 위험 관리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오염물의 배출을 협동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오염물 배출권 요상 사용 및 거래 제도 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법에 의한 환경정보 공개 제도 개혁을 심화하며 환경신용 감독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생태환경 주체 책임의 실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요한 류역에서 상하류를 관통하는 일원화 생태환경 정비 체계를 구축하도록 추진하며 전반적으로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복원하며 종합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내적 요구이기에 반드시 생태 환경 보호 및 복원의 강도를 높이고 생태계의 다양성, 안정성, 지속성을 힘써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1: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족 문화 전승하는 공주령시 초순족 로인협회라는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공주령시 조선족노인협회는 1999년 9월에 세워졌다. 당시 공주령시 중심병원의 외과수술실 간호사였던 47세 황영애 씨가 민족에 대한 강한 애정과 뛰어난 조직력을 바탕으로 관련 부분과 끊임없이 연락하고 설득한 끝에 협회 설립을 이끌어냈다. 2015년 9월 7일 협회 등 공식 등록을 마치고 초대 회장으로 김경덕을 선임했다. 당시 회원 수가 114명이었으며 지금은 70여 명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듬해 5월부터 당지부를 세웠는데 현재 리춘화가 당지부 서기를 맡고 있다. 유치원 교사직에서 퇴직한 리춘화 씨는 협회에서 민족 특색 있는 전통춤을 가르치고 있다. 황영애 회장은 리춘화 서기는 일을 매우 성실하게 잘하고 매우 유능하다며 여러 방면에서 우수할 뿐만 아니라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협회 일에 최선을 다하여 회원들의 인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협회는 법률과 정책을 지키면서 조선족 노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문화체육 활동을 펼치며 가정이나 이웃 간의 분쟁 조정도 맡아가 있으며 경제사회 발전에 참여하도록 회원들을 돕고 정부가 주최하는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협회는 초기에 공주령시 조선족 중학교의 빈 교실 한 칸을 활동실로 얻었었다. 이후 방역 시기를 거치면서 활동 여건이 변화가 생겼고 현재는 일정한 공간을 임대해서 운행하고 있다. 2021년부터 협회 부회장직을 맡아하던 황영애 씨가 지난해 8월부터 전임 회장 김창석으로부터 회장 바통을 이어받아 협회를 이끌고 있다. 겨울에는 활동 장소가 마땅치 않아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어렵지만 봄이 되면 다시 방을 얻어 몇 달 동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조건이 허락되는 회원들은 안전을 유의하면서 활동실에 모여 마상놀이, 카드놀이, 노래와 춤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협회는 봄, 가을에 한 번씩 나들이를 조직하면서 회원들이 협회에서 조직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3년 8일 건군절을 앞두고 협회 당지부는 11명의 자원봉사자를 데리고 길림성 제1 영복군인병원으로 찾아갔다. 비록 화려한 무대는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군가와 부채춤으로 이어졌다. 특히 협회 자원봉사자들이 선보인 장고춤은 큰 박수를 받았다. 공연 마지막에는 현장의 모든 이들이 함께 중국 이민 지원군 군가를 재창했다. 제대군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협회의 자원봉사자들을 얼싸안고 당과 정부, 조국과 사회가 우리를 잊지 않아서 고맙다며 감격해했다. 2015년과 2016년 단오절에는 로인협회와 로인대학이 공동 주관하여 공주령시 조선족 민속 문화축제를 열었는데 협회 로인들은 민족 의상을 산뜻하게 차려입고 노래와 춤으로 명절을 즐겼다. 또한 협회는 괭이와 새장구, 북을 치며 길거리 공연을 펼치는 인기 종목이 있다. 공주령시 진갓톤진 조선족 촌에서 이어온 이 공연은 조선족 특색이 살아있고 흥을 돋구어 펼쳐지는 곳마다에서 인기가 절정을 이룬다. 황영애 현임 회장은 12살 어린 나이에 일찍 진갓톤진 조선족 마을에서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괭이, 새장구, 북 연주를 익혔는데 현재도 협회 활동에서 충분히 활약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황영애 회장은 협회를 위해서 남다른 헌신을 보여주었다. 그는 사비 1,500원을 들여 협회의 공연 복장을 직접 마련했다. 이어 진갓톤진 조선족 촌 간부를 찾아가 악기 지원을 요청하면서 본인이 직접 관리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마을에서 행사를 치를 때는 협회 회원들을 데리고 가서 공연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결과 길거리 공연 문화를 산재 지역에서 새 세대들에게 계속 전수하는 한편 우리의 전통 민족 문화도 함께 지켜갈 수 있게 되었다. 황영애 회장이 이런 노력은 전통 예능의 맥을 잇는 동시에 지역 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일 장춘시 조선족 전통 문화 축제 현장에서 공주령시 조선족 로인협회 회원들의 길거리 공연이 시민들의 뜨거운 환호와 찬탄을 자아냈다. 특히 현장에 있던 조선족 어르신들까지 자진 합류에 함께 춤을 추며 흥을 한껏 돋구면서 축제 현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현장에 많은 조선족들은 조선족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주령에서 이처럼 전통적인 문화를 잘 보존해왔다는 사실에 놀람을 금치 못했다. 황영애 회장은 이런 활동은 민족 전통을 살리고 지역사회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된다고 전했다. 협회가 2024년 12월에 장춘시 조선족 로인협회 소속으로 된 후로는 장춘시 조선족 로인협회가 주최하는 모든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회원들은
황 회장의 진심을 누구들 모르게 되며 묵묵히 헌신하는 그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황영애가 부회장, 회장을 맡은 이후에도 협회는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그는 먼저 나서서 해결책을 찾았다. 몇 년 전부터 활동실 임대료가 없을 때는 자기 주머니를 털어 집세를 냈다. 황영애 회장은 협회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가능한 더욱더 열심히 민족의 문화와 글, 생활 방식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하고 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장수선무, 장쇼, 산우입니다. 길, 장, 소매수, 착할선, 춤무로 구성된 장수선무, 장쇼, 산우는 소매가 길면 춤도 잘 춘다라는 뜻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서 조건이 좋은 사람이 유리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온날 지나라 소왕이 무무백관을 앞에서 련신 탄식하면서 근심 어린 표정을 짓자 대신 범저가 소왕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군왕의 근심은 신하의 치욕이요 군주의 치욕은 신하의 죄라고 했습니다. 어인 일로 이토록 수심에 잠겨 계시옵니까? 이에 소왕이 대답했습니다. 초나라가 용맹한 장수들을 앞세워 진나라를 공격할까 두렵다. 우리 군은 백기 장군마사 잃었으니 강적을 두고 어찌 근심이 없으리요. 소왕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연나라 모사 채택이 진나라로 갔습니다. 진나라에 도착한 그는 연나라의 채택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재수와 지략이 뛰어난 인재로 향후 진나라 범저처럼 세상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이 소문은 범죄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범죄는 매우 가소롭게 여기며 채택을 불러 거만하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세상의 자리를 탐낸다고 하던데 사실이오? 이에 채택이 대답했습니다. 옛글에 이르기를 성공했으면 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상왕, 백기, 오기가 출처진퇴를 알았더라면 그와 같은 화를 당하지 않았겠지요. 때가 되었으니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암시였습니다. 지금 세상의 업적은 너무 커서 더 이상 업적을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진왕의 신뢰를 잃게 되면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만약 공께서 저를 재상으로 청거하신다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채택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범저는 소왕에게 중병을 핑계로 재상의 자리에서 물러났고 대신 채택을 청거했습니다. 사마천은 이 두 사람을 하나의 렬전에 기록하면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한비자 이르기를 소매가 긴 옷을 입은 자는 춤을 잘 추고 돈이 많은 자는 장사를 잘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참말이다. 네, 장수선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소매가 길면 춤도 잘 춘다는 뜻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서 조건이 좋은 사람이 유리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가끔은 우울하고 적적해도 괜찮다. 우울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타인에게 물어보면 행복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그리고 우울이라는 말 자체를 아주 우울해합니다. 맞습니다. 네, 우울하다는 것은 좋지 않은 감정입니다. 네, 우울증, 우울장애는 꼭 치료를 받아야 할 마음의 병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우울하면 무조건 좋지 않은 것일까? 네, 가끔은 우울하고 적적해도 괜찮지 않을까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네, 특히 요즘은 행복 강박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꼭 행복해져야 한다며 행복의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네, 행복하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고 마치 실패자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미디어에서는 끊임없이 행복하라고 주문을 걸며 서점에 가면 책 제목들도 행복으로 차넘쳐나고 서비스와 상품들도 행복을 함께 파는 감성 마케팅으로 가득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행복의 홍수 속에서 막상 행복한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네, 시원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망설이다가 지는 쓴 웃음 속에는 네, 뭘 그런 걸 담으냐는 의미가 심지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네, 저는 인간의 기본적인 감성 상태는 약간한 우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우울한 적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제 진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뇌 안의 감성 시스템에는 네, 삶의 지혜가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의 저자에는 허무와 슬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아름답고 젊은 여인이 보톡스, 레이저로 아무리 열심히 피부를 관리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삶의 주름이 깊이 팬 할머니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의 감상에는 우람이 기본적으로 촉촉하게 깔리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만큼 우울감을 더 강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울감은 삶의 성숙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네, 우리를 위로해주는 훌륭한 예술 콘텐츠를 만들어낸 많은 예술가들은 삶의 우울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삶을 깊이 느꼈기에 훌륭한 작품이 탄생했지만 삶은 우울했습니다. 네, 우울은 불행하다라는 간단한 공식으로 삶을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울은 성숙과 창조의 마찰음이기도 합니다. 네, 병적인 우울은 치료가 필요하지만 삶에서 느껴지는 우울한 느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네, 그렇게 행복을 느낌으로 정의하면 피곤해지고 불행하다 여겨지기가 일쑤입니다. 행복한 삶의 시작은 행복의 정의를 잘 설정하는 데였습니다. 네, 만족스러운 삶은 정의가 좋습니다. 만족이란 내가 설정해놓은 삶의 가치에 충실하게 살 때 찾아옵니다. 그런 삶을 다시 형용사 느낌의 언어로 바꾸면 내 근사함입니다. 삶은 우울해도 내 자신은 근사하게 느껴질 수 있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내 우울한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근사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내 지금 자신이 근사하게 느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바다로 가자라는 노래를 듣고 음악과 인생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0: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네, 오늘은 연변가사협회 태옥 선생님을 모시고 그 창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954년생으로서 2021년에 연변가사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여서 5년이 되어가는 태옥입니다.
1: 퇴직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2: 저는 원래 연변이 병강도시인 도문에서 살아났고 또 역시 도문에서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더 멀리 말한다면 그때 70년대에 퇴직 천년대라는 광활한 천지에서 자격을 받는 그 시간에 1975년도 3월에 20살에 전국공산당에 가입을 했고 그리고 대대 당지부 선전위원을 맡은 그 기간에 또 민병련이라든가 불연이란 공사야 또 선전도랑 통신원 글쓰 있는데 이런 좀 글재간 좀 눌려보려고 많이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이전에 농업에서 그 대체를 따라 배우는 고소를 항상 일으킬 때 대대선을 벌일 때마다 저는 좋은 일, 좋은 사적, 또 공정일, 진척 정황 이런 걸 조사하고 글을 쓰고 해서는 나주에다 골필로 또박또박 적어서 등사기 찍어서 각 공지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날라도 썼고요. 그리고 내가 내려갔던 그 농촌 대대가 도문시에서는 전형적인 모범 대대여서 흙판보라든가 그리고 모든 그 재료들을 쓰는 건 나한테 맡겨가지고 좀 그때는 좀 글을 잘 쓰지도 못하면서 심부름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예전에 그 도문문화관에 정몽호 관장님이 계실 때 창작학습반을 많이 조직했습니다. 해마다. 예. 그때는 시쓰기나 가사쓰기, 수필이라든가 단편소설, 또 산노인, 재단 이런 걸 그때는 배우느라고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죠. 그때 그렇게 배우는 그걸 지금 바탕으로 해서 후에 좀 쓰고 싶었지만 기회가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지금 연변가사협회에 와서 이런 걸 좀 많이 접하기로 하고 지금 그것도 쓰는 건 여기 와서 많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1: 퇴직 후 사실 그 선생님께서 편한 일상을 보내도 되실 텐데 이렇게 가사 창작에 또 다시 몰두하게 된 데는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2: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자꾸만 더 나은 삶을 추구하게 되고, 또한 그 옛날에 그 내가 하고 싶었거나 또 내가 오르고 싶었던 봉우리들이 나이 들면서 저도 몰래 아쉬움이 남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내가 쓴 글이나 또 내가 쓴 가사들이 또 책자거나 혹은 노래로 내 이름자를 묻혀서 그 써가지고 나가는 것이 항상 소원이었습니다. 그런 큰 성적표를 따내는 성과라도 없지만은 이번에 이 가사 협회에 참가해가지고 그 가사 협회 참가할 때는 김상곤 선생님이 소개로 참가했습니다.
1: 예예.
2: 예, 들어와서 보고 나니까 재미나는 대학교 같습니다. 우리 이 가사 협회가.
1: 예.
2: 그런 다음에 보면은요, 정말 나보다 우수한 선생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가사시비니아는 대학교를 졸업한 분들, 또 대학교의 교원, 소학교로부터 중학교, 고등, 심지어 정말 일보사, 편집부, 공항국, 모든 이런 그 분야에서 우수하게 했던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주목도 들었죠. 하지만 옛날에 하고 싶었던 걸 또 해보려고, 또 시동이라도 걸어보고, 투항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랑강 요울 소리에도 진짜 한 기도 빠짐없이 써내기 시작을 했고 또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과 또 돈보기다운 글들에서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1: 선생님의 작품 중에서 그 꽃물결, 네. 사람 물결은 언제 창작한 작품입니까? 어떤 장면을 보시고 이 가사를 창작하시게 되었습니까?
2: 이 노래의 원래 제목은 꽃물결, 사람 물결 아니고 꽃파도, 인파도였는데요. 여러 선생님들이 그 우리 합평이 하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 제목을 꽃물결, 사람물결로 해가지고 썼는데요. 이걸 쓰게 된 계기는요. 우리가 지금 무용실에 매일 오전마다 한 시간씩 다니거든요. 우리 그 팀에서 모아산 꽃바다 구경을 갔었습니다. 예. 그 꽃바다 구경을 할 때 연변은 우리 제 연길에 산 그 사람들도 많이 가겠지만은 비행기를 타고 고속열차를 타고 정말 말 그대로 하늘길, 바닷길, 또 산길 모두 활짝 열려가지고 연길을 찾아오는 손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멋진 시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듯이 또 그려내고 싶은 생각이 네, 많이 드듬어놓는다. 그 가사 좀 써보려고. 꽃바다에 그 구경 갈 때, 전 또 10시 그냥 습관처럼 벌천에 종이를 그냥 가지고 다닙니다. 가방 속에.
1: 예.
2: 네. 그래, 꽃바다에서 내려다 보니까 연길 시내가 확 되게 내다 보이고, 연길 그 동쪽이 마반산이 확 멀리 보이는데요. 그 마반산 위를 꼭대기를 우회전을 해서 빙 돌면서, 연길 서양천 국제공항 쪽으로 서서히 내리는 그 비행기 모양이 참 멋졌습니다. 그리고 예, 내가 그 꽃바다에 앉아서 꽃을 사진을 찍는 그 순간에 그 비행기가 그 내 핸드폰이 사진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그걸 찰칵 하면서 뒤 돌아보니까 넓은 꽃바다에 진짜 그 꽃들이 막 파도를 치는 것 같고 그리고 꽃들이 노랗고 빨갛고 파랗고 한 그 골목마다 그 가지각색 그 골목마다 사람들이 꼭 차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역시 물질도 보였던 겁니다. 그때 영감을 떠올라서 날아 내리는 비행기를 은제비로 숨을 푼다고 좀 표시하기 싶었고 그리고 서역에서 고속열차가 율정산을 뒤로 하고 지리나보를 가로질러가지고 윤길역에 들어서는 그 열차를 비령으로 묘사하고 이렇게 그 자리에 앉아서 써봤습니다. 송이처럼 꽃물결 속에서 물결 치는 관광객과 우리 모두가 물결에 묻히고 인생에 묻혀서 사는 우리 일하고는 어떻게 내가 좀 표현해 보자면 가사밖에 없다. 이래서 그날 종이에다가 정말 거의 반 정도 쓴걸 집에 와서 완성한 것이 이 꽃물결 사람 물결이 가사입니다.

0: 네, 그리고 고향의 강이라는 그 향토성이 아주 짙은데, 네, 고향에 대한 어떤 추억에서 이 노래 가사의 그 창작 영감을 찾게 되셨습니까?
1: 네, 고향이 강이요는
0: 예.
1: 아마 향토성이 아주 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연변협회는 그 달마다 가사 합평회를 온라인 혹은 또 직접 참관 답사를 하면서 진행합니다. 이 고향이 강이요 노래는 우리 25년도 1월 30일에 라디오 방송 메들가로 발표되었는데요. 백희남 선생님께서 작곡하시고 한초록 가수님께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24년도 봄에 우리 연변 가사협회 회장단에서 조직한 장백현 노인협회와

우리 연변 가사협회의 의미 깊은 만남의 장소를 마련해 줬습니다. 이때 제가 참가했습니다. 우리 그 후에 또 한번 백산도 갔고요. 이거 노래를 쓸 때 지금 강백현하면서 내가 말하는데 강백현하고 백산 가운데서 노래 가사 말에 가수가 노래를 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백산에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연길에서 떠날 때 이미 볼펜하고 책을 가지고 다닌다 했잖아요. 그래서 같이 갔죠. 그리고 관광버스에 오르는 것도 누구보다도 먼저 아침 일찍이 버스 정류장에 도착을 해서 왜서 그랬는가 하면요. 운전수 뒤 옆자리, 그 자리는 좀 맹자리잖아요.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예, 제일 먼저 가서 앉아서 역시 앞이 탁 트인 것을 가면서 다 보면서 적으려고 작성을 한 겁니다. 그, 예, 버스 타고 떠나서부터 볼펜을 쥐고 묘한 느낌, 멋진 장면, 혹은 길가의 풍경, 거리 이름, 또 터널이 있는 곳엔 또 터널이 그 길이까지 그 숫자로 다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터널을 지날 때 정말 우리나라가 위대하면서 가슴이 덥도록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아름다운 그 밀림의 풍경도 내 눈으로 직접 보는 민성 그리고 또 두만강이나 압록강 두만강은 우리 여기에서 거기를 갈 때 거슬러 갑니다. 압록강은 또 거기에서 여기를 올 때 또 역시 거슬러 올라오잖아요. 강백현이 거의 도착할 때의 높은 산 꼭대기에서 비단처럼 쏟아지는 그 폭포도 가사에 넣고 싶었고 그리고 또 그 강백현이 가서 노인들하고 같이 어울렸던 그 장면도 다 넣고 싶었는데 변폭의 차이로 인해서 저도 서로 만나서 우리 기쁘던 그 장면들을 여기까지 골랐습니다. 그래서 산 이름, 령 이름, 그리고 예, 그 안개가 낀 장성경량 이게란 다 기시름이 먼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봤고 가면서 적었고 또 가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답사하면서 써내는 가사가 참 내 생각에는 둥뜬 감이 없고 또 우리와 친근하게 접하게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후렴이 고향이 강에 기쁨을 싣고 산과 물이 이어지는 우리의 인연이 영원하리라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0: 네, 그리고 널 기른 이 노래는 그 노년 분들의 그 심리 변화를 아주 세심하게 보여준 것 같은데,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이십니까?
1: 예. 저도 역시 이제는 70을 넘겨서 석양길을 걷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이 노래를 처음에 창작할 때는요, 제목을 황혼길이라 했다가 가사의 제목만 봐도 눈앞의 풍경이 떠오르게 하는 제목이 없을까, 이걸 생각한 것이 저에게 나올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어디 산에서 넘어가는 노을을 봐도 나올 길이 될것 같고, 바다에서 넘어가는 걸 봐도 나올 길이 될것 같고, 그리고 황혼길보다 별로 더 마음이 와 닿는 그런 제목 같았어요. 그래서 적어놓은 것이 나올 길이었고요. 그다음 제가 2016년부터 한 3, 4년간에 외국에 갔다가 돌아온 후에 바로 이런 사회구역에서 한 80명 노인을 모시고서 노인협회라는 이런 데서 회장직을 맡고, 또 당지부 선전위원도 맡고, 한 달에 한두 번씩 당지부 이런 거 당과 교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노인들과 많이 접촉을 했는데요. 우리 노인들 모든 분들이 이전에 걔도 한 옛날에 모두 범잡은 이런 그 자랑도 한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자기 성적에, 자기 지위, 또 이제는 모아놓은 재산 이런 데 만족을 해서 좀 자랑을 할까 하는 사람들도 있는 이런 반면에, 나는 또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는가 하면, 노인들이 일하는 방면보다도 더 긍정적인 방면으로 이렇게 발굴해내서 가사를 지어서 노래를 해가지고, 우리 노인들이 이런 그 긍정적인 방면을 노래로 해가지고 내 이런 걸 갖출 수 없겠는가, 노인들이 이런 단점을. 그래서 변한 게, 고운 단풍처럼 좀 늙어가고, 우리 옛날에 터치되지 말고 내 있는 모든 생기를 지금 더 분발해서 제2의 생명을 더 멋지게 해나가자는, 이러한 의미에서 지은 게 노을길이라는 이 가사입니다. 이 노래는 24년도 10월 14일에 연변 라디오 방송 매들가로 나갔는데요. 양성호 작곡가님이 곡을 붙여주고 박미화 가수님이 노래를 부른 노래입니다.
0: 네, 선생님 보기에는 그 좋은 가사의 관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저는 가사 쓰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또 배우면서 쓰는 현역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다 하게 명답을 내놓을 만한 그러한 그 명답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소견을 말한다면요, 가사는 어쨌거나 생활 속에서, 또 체험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 이게 나올 때만이 대중의 마음을 흔들어 줄수 있고, 대중이 들은 다음에 마음이 와 닿는 이런 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다음 하나는, 우리가 쓰고 내고 하는 이 가사는 모두 우리 민족의 예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중화라는 이 대가정 속에서 살아가는 56개의 민족 중에 한떨기 꽃송이는 우리 조선족 하나뿐. 이 때문에 중화 공동체의 주체에 뭉쳐서 구석구석 단점 찾기보다 투명하게 긍정적인 장면들을, 또 긍정적인 장점들을 파내서 노래를 엮는다면 우리 민족이 더 빛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다음 하나는, 선생님들과 가사를 써가면서 느끼는 마음이라면, 꼭 이렇게 하늘에 붕 뜨는 것처럼 아주 높은 말, 아주 큰 말, 이런 것보단도 내가 생활 속에서 아주 묘한 말을 적어 달아도 내 마음으로 쓴다면은 이 가사가 더 듣기 좋고 부르기 좋고, 또 곡을 짓는 작곡가 분들도 더 편하게 쓰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 그냥 짧은 소견입니다.
0: 그리고 향후 쓰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을 지금 준비하시고 있습니까?
1: 저는 이 노래의 가사를 지금까지 쓰다 보면은요, 좀 쓰기는 한 16세의 가수를 연변 라디오 방송에도 나가고, 연변 음악이라는 그 책에도 많이 좀몇 가지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벼 작곡가 분들이 곡을 써서, 또 어벼 노래 가수들이 불러서도 거기서도 한 16곡이 나갔고, 그래 쓰기는 쓰면서 나가기도 했지만은, 이제도 몸이 성장했고 내가 아직 쓸수 있는 데까지, 우리 가사협회는 정말 우리가 배우는 대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학교라고 위해서 대학교라는 가면은 옛날에 못 배웠던 걸 지금 이 가사시피라는 이 자리에 들어와서 예 선생님들이 많은 강의를 듣고 또 지적해 주는 데서 내가 예 그 내 단점을 찾고 내 장점보다 단점을 찾는 게 그때가 가장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배우는 시간들을 이어서 꼭 끝까지 참가해서 많은 사람들을 배우면서 더 좋은 가사 또 더 마음에 닿는 가사 또 우리 로인들이 나도 로인이잖아요. 로인들이 더 듣고서 마음에 와서 닿으면서 내가 더 많은 활발한 활동에 참가하겠다는 욕심을 불러주는 이런 가사를 쓰고 싶은 게 저희 가장 큰 욕심입니다.
2: 네, 끝곡으로 태혁 선생님이 작사한 노을길이라는 노래를 보내드리며 오늘 라디오의 지성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정희였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시고 네, 다음 프로도 계속해 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초심 결집, 사명 실천의 생생한 실천으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전민열독 주간 행사 개막 당일 연길시의 여러 유치원들은 학전반 개몽 독서 특별 행동을 개최하고 어린이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형식을 통해 친자 열독을 전개했습니다. 아이와 학부모들은 함께 책을 읽으며 교류를 통해 문자의 매력을 느끼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와 동시에 연길시 소년아동 도서관은 특수 청소년 계층을 위한 특별 열독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들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시에 깃든 아름다움을 읊어내며 열독 과정에서 에너지와 성장을 수확했습니다. 책 향기는 소년 아동들에게 스며들었을 뿐만 아니라 기관 단위와 병용 초소에도 스며들어 이들이 힘을 모으고 초심을 다지는 중요한 매개체로 되었습니다. 청년 간부들은 자신의 직책과 결부시켜 경험을 교류하고 초심을 되새기며 열독이 직무리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초심과 사명을 실천하는 주유소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연결 주둔 모 부대의 도서실에서도 독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현역 전사들은 퇴역군인 대표들과 함께 책을 읽으며 책향기 속에서 사명과 책임을 되새겼습니다. 행사는 또 특별히 3명의 항미원조 여웅을 현장에 초청했습니다. 그들은 혁명 경전을 읽고 자신의 참전 경험과 결부시켜 군인 본색을 고수하는 데 있어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모두가 책의 향기에 빠져들길 기대해보며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25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 확고히 장악해야 하는 중대 원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소흥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항주공업 미술박물관으로 여러분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질병과 맞서 싸우는 서원과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문화 순례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경칩과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에서는 제25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 확고히 장악해야 하는 중대 원칙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습검평 총서인은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위대하고도 막중한 사업이다. 그만큼 전망이 밝은 한편 책임도 무겁고 갈 길도 멀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5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하는 관건적인 시기이며 우리나라의 발전에서 전략적 기회와 위험 및 도전이 병존하고 불확정적이고 예견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환의식을 강화하고 최조선적 사고방식을 견지하여 평안한 시기에도 닥칠 위험을 생각하고 미리 대비하며 일진광풍, 지어는 모진광풍 추후에 중대한 시대를 이겨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음을 감안해 20차 당대

보고에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중대 원칙을 확고히 장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당의 전면적 영도를 견제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영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큰 우월성이며 당과 국가의 근본이고 명맥이며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리익과 문명에 직결됐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업은 이 가장 본질적인 특징과 가장 큰 우월성에 근거를 두고 추진해야 하므로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확고부동하게 견제하고 당주안과 전당에서의 습금평 총서의 핵심적 지위를 결연히 수호하고 당주안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용도를 결연히 수호하며 당의 용도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모든 분야, 모든 방면, 모든 고리에 관철시킨다면 반드시 우리나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확보하고 단합 분투하는 강대한 정치적 결집력과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도록 확보합니다.

있고 종아민족의 위대한 붕을 실현할 수 있는 탄탄대로입니다. 실천의 총면이 총명하다시피 중국의 걱정에 부합되는 정확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당과 인민에게는 더없이 광활한 무대가 펼쳐져 있고 모공무진한 역사적 잠재력과 막강한 전진의 정력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견지하며 개혁개방을 견지하고 독립자주와 자력향상을 견지하며 폐쇄되고 경직된 옛길이나 기치를 바꾸는 그릇된 길을 걷지 않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과 종아민족의 전초 위협을 견제하며 자기의 역량에 기초해서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추진하고 중국의 발전과 진보의 운명을 자기의 수중에 확고히 장악해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하고 조화로우며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일도쇼어야 합니다. 셋째,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제해야 합니다. 인민이 지향하는 아름다운 생활이 바로 우리의 분투 목표이며 민생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 인민을 위해 당을 건설하고 인민을 위해 집권하는 본질적인 요구이며 백성들로 하여금 좋은 생활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사업을 수행하는 출발점과 귀착점입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과정에 반드시 시종 강산은 곧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이라는 이름을 명기하고 모든 것은 인민을 위하고 모든 것은 인민에 의지한다는 관념을 견지하며 인민을 위해서 발전을 도모하고 인민의 의지에서 발전하며 발전 성과가 인민에 공유되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공동 부위의 길로 확고부동하게 나아감으로써 현대화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가 보다 많이 보다 공평하게 전체 인민에게 돌아가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개혁개방을 심화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원동력은 개혁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데 있습니다. 반드시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고 문제 해결을 종점으로 하며 사상을 한층 더 해방하고 사회 생산력을 한층 더 해방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의 활력을 한층 더 방출시키고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개혁과 혁신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확고부동하게 개방을 확대하며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변화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도모하며 심층적인 체제적 및 기제적 장애를 적극 혁파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제도적 우월성을 끊임없이 과시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원동력과 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우리나라의 제도적 우월성을 국정운영의 효과성으로 더욱 잘 전환시켜야 합니다. 다섯째, 투쟁 정신을 발행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과감한 투쟁 정신과 확고한 승리 신념은 당과 인민이 불패의 지반에 설 수 있는 강대한 정신적 역량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목표에 더 근접했으며 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절대 북을 치고 증일 울린다고 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전진도상에는 여전히 예측 가능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위험과 도전이 존재하며 언제든 각종 후권위 사건과 회색 코뿔소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석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나라 발전에서 직면한 새로운 역사적 특점을 잘 파악하고 새로운 전략 기회, 새로운 전략 임무, 새로운 전략 단계, 새로운 전략 요구, 새로운 전략 환경을 총괄적으로 파악하며 선수를 써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투쟁 정신을 발행하고 투쟁 능력을 증강하며 패기와 기계, 조력을 강화하고 어려움을 박차고 나아가며 발전과 안보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전진도상에서 나타나는 각종 어려움과 도전을 심소 이겨내 완강한 투쟁으로 사업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지구라는

0: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노래 사랑과 조국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소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소흥을 말하면 로신의 작품에 나오는 소흥주와 예스러운 배, 복적거리는 무대, 장삼을 입고 술을 마시는 공을기, 사당에 사는 악효 등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날 소흥에 들어서면 이런 그림 외에도 아름다운 가모와 고대 월나라의 흔적, 소흥 고유의 짙은 문화적 분위기, 유구한 역사가 발길을 잡습니다. 장강삼각주 남쪽, 절강의 동북쪽, 전당강의 서쪽 기슭에 위치한 소흥은 예로부터 풍부한 인문 경관과 아름다운 물, 독특한 풍토 문물로 내외의 이름이 자자했습니다. 일찍 신석기 시대 이곳에는 이미 인간이 살았고 4천여 년 전 우임금이 물을 다스릴 때 이곳 묘산에서 제후들에게 상을 내리며 묘산을 회계산으로 개명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월왕 구천이 이곳에 도성을 세우고 와신 상담으로 나라의 부흥을 꾀하면서 당시 이곳은 중국 동부의 정치와 문화 중심지로 부상했습니다. 남성 때 이곳은 월주라 불리며 두 차례나 림시 도성으로 되었고 외래 침략을 피해 남방으로 도주해 남성을 세운 성고종이 1130년 나라를 이어받아 다시 흥한다는 의미로 월주를 소흥부로 개명했으며 그 다음 해 자신의 연호도 소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로부터 이곳은 오늘날까지 소흥이라는 지명을 이어옵니다. 소흥의 아름다움은 부드러운 물에 있습니다. 소흥에는 물길이 얼기설기하고 크고 작은 호수가 많아 물길의 길이가 1900km에 달합니다. 물의 고장으로 이름이 자자한 소흥은 대표적인 강남 수향입니다. 소흥의 도시 구도는 물길을 기본으로 조성되어 물길을 따라 도로가 펼쳐지고 물길 한 갈래에 도로 한 갈래가 따르거나 물길 한 갈래에 도로 두 갈래가 펼쳐지며 심지어 물길만 있고 도로는 없는 독특한 구도를 유지합니다. 강물은 도로의 일종이고 다리는 도로의 연속입니다. 물길이 밀집한 소흥에서 다양한 모양의 다리를 안 볼 수 없습니다. 품격이 상이한 다리가 만 개 이상 보존된 소흥은 다리의 고장이라는 미명도 가집니다. 소흥의 많은 다리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800여 년의 세월 속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교량의 역할을 하는 아름다운 모양의 송나라대 석교 팔자교입니다. 소흥에서는 또 옛사람들이 배를 끌면서 걷던 강가의 오솔길 고섬도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서방향으로 소흥을 관통하는 이 길은 소흥을 경유하는 운하의 량쪽에 조성되어 소흥만의 명소로 남았습니다. 소흥의 기이한 경관인 이 고섬도는 길이가 5km에 달하는데 운하가 가로지른 수십 개의 다리가 거쳐가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며 이곳에서는 아름다운 운하와 독특한 다리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강남의 문화를 체험하려면 소흥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화의 고장으로 소문난 소흥에서는 중국인의 비조 중 한 명인 우임금과 월왕 구천, 고대 중국의 철학자 왕충, 고대 중국의 유명한 서예가 왕희지, 근대 중국 문학의 거장 로신 등 정치가와 사상가, 문학가가 났습니다. 그 밖에 가장 유명한 중국의 낭만주의 시인인 리백과 역시 당나라 때 시인들인 두보, 백거이, 맹호연 등 400여 명의 시인들도 이곳에 이르러 소흥의 아름다운 산수를 노래하는 시를 남겼습니다. 소흥은 예로부터 강남의 아름다움이 10점이라면 소흥이 그중 9.9점을 차지한다는 미명을 가집니다. 5000년의 유구한 문명사와 2500년의 도시사로 인해 소흥 땅 곳곳이 풍부한 문화적 함의를 안고 있어 사람들은 소흥을 담벽이 없는 박물관이라 부릅니다. 중국의 예술사에서 진나라 때 서예가 왕희지의 란정집소 이야기는 널리 미담으로 전해집니다. 이 명작에 나오는 난정이 바로 소흥성에서 서남쪽으로 약 12km 거리의 난조산 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속에서 난정의 립지는 수차 바뀌었는데 오늘날 소흥에 남아있는 난정은 명나라 때인 1548년에 세운 것입니다. 운치를 자랑하는 강남의 정원으로 꾸며진 난정은 서예가들이 노도나도 참배하는 성지로 부상했습니다. 지난 800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붉고 부드러운 손이 따라주는 황등주, 성에는 봄빛이 완연하고 담장엔 버드나무 너울거리네 라는 류교의 명시 채도봉이 바로 제일 처음 소흥의 심원담에 새겨졌습니다. 전한 데 의하면 류교는 사촌 여동생인 당완과 혼인을 맺고 아기자기 살았는데 류교의 모친이 당완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류교는 당완과 헤어졌다가 10년 후에 우연하게 심원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봄빛 짙은 정원을 거닐며 두 사람은 지난 세월을 추억하며 슬픔에 빠졌고 류교는 즉흥적으로 정원의 담에 이 명시 채도봉을 썼습니다. 그 뒤에 당완은 우울함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고 류교도 깊은 슬픔에 빠졌다고 전해집니다. 송나라 때 유명한 정원인 심원은 소흥 도심에 위치해 있으며 슬픈 사랑 이야기와 달리 정자와 두각, 작은 다리와 맑은 물, 겹겹으로 솟은 가산으로 아름답고 아늑합니다. 소흥에서는 로신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881년 9월 25일, 로신은 소흥의 동창방에 위치한 건물에서 태어나 18살까지 이곳에서 살다가 남경으로 학문 배우러 갔으며 후에 고향에 다시 돌아온 후에도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강남 특색이 다분한 로신 생가는 오늘날도 로신이 생활하던 당시의 모습을 유지합니다. 생가의 뒤에는 로신이 어릴 때 뛰놀던 백초원이 있고 근처에는 또 로신이 12살부터 17살까지 다닌 소당 산미소옥이 있습니다. 소옥의 동북쪽 전시실에는 로신이 과거 사용했던 책상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가의 동쪽에는 로신 기념관이 조성되어 이곳에서는 로신의 생애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소흥은 경치도 아름답고 문물도 풍부하며 풍물 또한 다양합니다. 소흥은 월극과 소극, 련화락 등 다양한 지방 극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맛이 순하고 향이 짙은 소흥주는 남북조 때부터 황궁에 올리는 곡물이었습니다. 산과 물, 길과 다리, 정원과 고적, 검은 천을 지붕으로 한 예스러운 배, 북적거리는 무대 등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소흥 고유의 우아함과 아늑함을 연출합니다. 이곳에서는 배를 타고 물의 고장인 풍경을 가까이 하고 식당에 내려가서 소흥주를 마음껏 음미하며 시골에 내려가 전통적인 지방극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소흥은 어디서든 시간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리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노래 새 시대 새 영변을 보내드립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 오늘은 항주공업 미술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항주공예미술박물관은 항주시 인민정부가 지원해 건설한 공예미술 주재박물관으로 절강성 항주시 공진교 서쪽 륵사 문화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항주공예미술박물관은 중국 칼가위검박물관, 중국 부채박물관, 중국 우산박물관 등이 포함되며 박물관 전체 건물은 원 항주 홍뢰견직물공장의 옛 공장 건물을 개조해 만들어진 것으로 총 건축면적은 18,930평방미터입니다. 2020년 12월 항주공예미술박물관은 국가 1급 박물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항주공예미술박물관은 신석기 시대부터 수천 년간 전해진 해온 풍부한 공예품들 예로 실크며 청작이며 송판 등을 보여줍니다. 중국 칼가위검 박물관은 중국의 칼 제조 기술과 예술을 보여줬습니다. 금속 칼의 출현과 함께 칼의 역할은 도구의 지배에서 무기의 지배로 바뀌며 인간 사이의 싸움이 무기의 싸움으로 됐습니다. 그때로부터 칼은 한 민족의 영역과 흥망과 연결됐으며 중국 문명사에서 특히 전형적입니다. 중국인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칼 기술과 예술을 개발하면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풍부하고 다채로운 문화와 삶을 창조했습니다. 중국 부채 박물관은 중국에서 부채의 오랜 역사를 보여줍니다. 수천 년에 달하는 세월 동안 부채는 바람을 일구는 것 외에도 사회 정치, 민속 풍습, 예술 창작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의 관념과 감정을 담는 매개체로 되어 뚜렷한 민족 특색을 지닌 중국 부채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중국 우산박물관은 우산의 기원으로부터 시작해 고대 중국의 우산으로부터 지금의 우산까지 다채로운 우산의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기원에 대해 아직 정확한 답을 줄 수 없지만 우리들의 무한한 상상을 열어줍니다. 운하 경관과 역사 건축, 공예 미술을 특색으로 하는 항주 공예 미술 박물관은 항주의 깊은 문화와 휘황한 공예 미술 문명을 바탕으로 항주 공예 미술의 발전사, 풍부하고 다채로운 공예 미술 종류, 교묘한 공예 미술 작품 등 고도로 농축된 공예품의 도시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4: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5: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4: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5: 그렇지.
4: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5: 그게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질병과 맞서 싸우는 서훈과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001년 봄, 6개월이 된 주서훈은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그는 청해성 본과 1단계 점수선을 30점이나 초과한 성적으로 북경 인쇄대학에 붙었습니다. 암과 같은 질병은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뇌성마비나 지적장애, 다운 증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모두 고통스러운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서훈이 소셜 플랫폼에 올린 글입니다. 그는 또 동영상을 찍어 기타 뇌성마비 대학생들과 함께 대학교 생활의 경험담을 공유했으며 영상 조회수는 161만 회를 넘겼습니다. 주서훈은 마른 체형에 큰 키를 가졌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그는 자신 있게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선생님도 인내심 있게 그의 발언이 끝나기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여느 대학생들과 비교할 때 다소 다른 점이 있다면 서훈은 종례로

국물 있는 반찬을 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인해 국물을 모조리 흘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서원은 자신의 생활에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 탯줄을 목에 감고 태어났습니다. 그 후 황달과 발열이 나타났고 그릇된 대응으로 인해 일찍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빠른 치료 개입으로 말을 못하거나 걸음이 안정적이지 못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8살 때까지 주서원은 어머니를 따라 서안, 상해, 북경, 정조 등 많은 곳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서원의 어머니는 간호사이고 아버지는 은행에서 근무합니다. 어렵게 얻은 외동딸이 이 가정에 가져다준 기쁨만큼 질병이 가져다준 타격도 컸습니다. 딸애를 데리고 치료를 받으러 다니기 위해 주서원의 어머니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직장 생활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근무 시간이 자유로운 보험 설계사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치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때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이제는 학교를 다녀도 될 정도로 상태가 매우 좋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의사 선생님의 매우 좋음을 학교 선생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지만 학교에서는 그의 학습 능력을 의심했고 결국 그는 할 수 없이 방청생으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또 부모님의 정근과 건강 원인으로 인해 그는 한동안 특수교육학교에도 다녔습니다. 그러나 주서원과 그의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그는 일반 학생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 학교 담임선생님은 그의 존재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해 기중시험에서 저희 아이가 반급 성적에 영향을 준다면 자진해 학교를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서원의 어머니는 아이를 위한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기중시험에서 서원은 담임선생님이 가르치는 어문 과목에서 전반 3등이라는 성적을 따냈습니다. 담임선생님은 그제서야 우려를 내려놓고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건강 원인으로 인해 서원은 글을 쓰는 것이 느립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그에게 숙제를 적게 포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 대우에도 다른 학생들은 저녁 10시면 숙제를 마무리하는데 서원은 12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 끝에 그는 마침내 중점고 중에 입학했습니다. 2022년, 주서원은 또 청해성 본과 제1단계 점수선을 30점이나 초과한 성적으로 북경 인쇄대학에 붙었습니다. 선영에서 북경까지의 거리는 약 1600km이며 고속철을 타도 10시간 반이 소요됩니다. 어머니의 감격스러움과 아버지의 걱정이 담긴 이 려정을 서원은 혼자 마주해야 했습니다. 북경에 남는 것, 이는 서원의 소원입니다. 그는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난해 서원은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학교에서 출발해 기차를 타고 석가장으로 갔고 공항 근처의 호텔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비행기로 함원에 가서 일주일을 놀았습니다. 저는 제가 혼자서도 이렇게 먼 여정을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가끔은 그도 부모님의 도움이 그리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좀 더 독립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려 했습니다. 이는 또 어머니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제가 할 일이 있고 자신이 즐기는 일을 하며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머니의 가장 큰 소원은 아이가 평범한 사람

0: 사람으로서의 평범한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노력 끝에 서원은 조금은 느리지만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2001년 봄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젊은 부모님은 자식의 다소 불공평한 운명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온 힘을 다해 아이의 성장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그들만의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문화술래에서는 24절기 중 하나인 경칩과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칩은 우수와 춘분 사이에 들어있으며 태양 환경리 345도에 해당될 때입니다. 음력으로는 2월 중에, 양력으로는 3월 5일이나 6일경입니다. 우수 경칩에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말이 있듯이 경칩이 지나면 제법 따스한 햇빛이 비치고 들판이 점차 푸르러져 봄 기운이 한층 완연해지며 논밭에 농쟁기를 들이댈 날이 다가옵니다. 경칩은 글자 그대로 땅속에 들어가서 동면을 하던 동물들이 깨어나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무렵이 됩니다. 개구리들은 번식기인 봄을 맞아 물이 근 곳에 알을 까놓는데 그 알을 먹으면 허리 아픈데 좋을 뿐만 아니라 몸을 보호한다고 해서 경칩일에 개구리알을 먹는 풍속이 있습니다.

0: 빈대가 심한 집에서는 물에 재를 타서 그릇에 담아 방 내 귀퉁이에 놓아두면 빈대가 없어진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경칩날에 보리싹의 성장을 보아 그해 농사의 풍요를 예측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겨울잠 자던 개구리가 나오고 동삼석달 땅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벌레도 꿈틀거린다는 경칩대가 되면 담뱃물을 심고 과일밭을 가꾸는 등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경칩대는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완전히 겨울잠에서 깨는데 이를 식물기간이라 합니다. 보리, 밀, 시금치, 우엉 등 월동에 들어갔던 농작물들도 생육을 개시합니다. 이때 농촌의 봄은 바야흐로 시작됩니다. 씨 뿌리는 수고가 없으면 결실의 가을에 거둘 것이 없듯 경칩대부터 부지런히 서두르고 씨 뿌려야 풍요로운 가을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동지로부터 81일이 지나면 추위가 완전히 물러가는데 81일을 9일 단위로 나눠 농부들은 구구가를 불렀습니다. 구구가는 긴 겨울 동안 농사를 손놓아 게을러지는 것을 추스리고 자연현상을 관철하면서 농사 시기를 살피려 한 것입니다. 그중 아홉 번째 마지막 경칩부근의 노래는 박가는 소의 모습을 어디서나 볼 수 있다 해서 구구경우라 불렀습니다. 이때쯤이면 농가에서는 장을 담그는데 장을 담그는 일은 가정의 1년 농사라 할 만큼 중요합니다. 훌륭한 장맛의 비결은 좋은 재료 선택과 주부의 손끝 정성에 있습니다. 잘 씻어 말린 장독에 메주를 놓고 체에 받쳐 걸은 소금물을 메주가 잠길 정도로 붓습니다. 그리고 고추, 참숯 등을 넣습니다. 반찬이 변변찮던 시절 농가에서는 맛의 근원이었던 장을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옛사람들은 경칩에서 춘분 이전까지의 15일 동안을 다시 3개호로 나누고 매 호의 특징을 총화했습니다. 초고에는 복사꽃이 예쁘게 핀다는 말이 있듯이 뜨락이나 사냐의 복사꽃이 만발해 비단 같은 노을을 걸고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모읍니다. 2호에는 꾀꼬리가 온다는 말이 있듯이 꾀꼴새가 복사꽃이 만발한 꽃숲 속에서 뛰놀며 목청을 돋구어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3호에는 매가 산비둘길로 바뀌온다는 말이 있듯이 이 무렵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면 추운 때 하늘에 날던 매가 보이지 않고 나뭇가지들에는 산비둘기가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때 복사꽃에 이어 죽도화나무, 들장미 등 꽃들도 피어나 성경 같은 기분을 안겨줍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2: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2: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2: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0: 이상으로 문화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주미화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치나린 자치 무뚜스흐니얼 울더니 투집이 아분가르갓 곱천든 언니 굴른 다트조 아르네후치 아분가르간 넘섬미 곱친 드닐거지 우째 들렛 털 허튼 망것 꼴두 버린 알로른 우주제갓 하르바라 틀리 세굴슨 집은 셀렉타탈 샤아아뜨근 훌쩍슬라란 꼴두 버린 답승아 쓰는 도서 허일고인의 흔허른다 버즈가 육버리긴 발릅 할부지 할애탕근 들떠란 호르드누릉넛은 해서난 항아라들 후들돈다 해 저 부흡북 들은 후추이랏 우쩌버스부 걸두 버러 버러낙틀 부북들은 열어있는 자수대 말래 은후혼 허튼망은 만내 자사바 들뚜후를 자석들지 은어른 센자석 로봇저가 버린 발라바르버지 걸후순 아타 특스님신의 아르베누

아사나 한 하트지. 저 얼음바틀 수다 우주빼제 틀린 걸두버리히니 가르떠리 깝시게 화유 허튼 지르기 걸분 맹귤루기 허순거지 늑바울도대 화육돌르 짜르집스 아타훌릉메리 벌벌 에르바얼주 나 진하가네 어둠 달들 빌셔르빼슨 알은 덤은 아두말레 아르나슨 호그드 보수 두르근 지직된 달다는 자 사바툴 그군의 부여 제르간 바트수

자사지리긴 졸감바틀 그 쓰리지 힘든 졸금 바라듯 아윤대네 오슈르 알알다 빌드간에 오슈르 부르니열 복도 바틀단 터치지 무둘지 실간여투 아르분 죽임 복도 아이레뚜룬 바이유를 벌러지 죄를 간바트리 벌불 알멍 터지마늑 털을 걸 열어상늦 저 은냔다라든 아시라 특수는 늘 여덟은 아뚜말리 노트의 무기인 후문뿌리 두헐

둘레 깔부 것들이 있지니 하는 음노 엠미다 즈 아르우버르 알름빌드 아 다듬망그 소띠벌불 아픈 순것 아르트무니 벌불 안물 준순배나 아히 자 고슴바트르 얼러러나 아르우버르 죽음바라 군나 떡틀잡사래 예드시마 쥐들시마 아가라산 이태 알따르들히너서는 운듯해 아르분 죽인 벅도 바트르 시은흑 부인던 벌러 돌란하튼테 벌후 지아테수히 터너산 바 흐틀쩔호해 터너산 도토벌릇바 벌호해 어두가 우뜨헐 나 진학간에 얼뜨너하 엠드르빼가 나하리거와 궁주벌벌 진

나 지나간 하 네 헬리고 안에 아바기기긴 알르즈 의기긴 발라즈 은우들 올피나브 이질르즈 음무수 틴이질러 튼두그리 이지트제후히 자 얼음바토르 워따브리 빌다간 까스타르까스타르하 은비근 칠스님어 어떠 비드네 은을 훔신 을저 벌지히 이진 것을 아주 모르그네 니 성승글을 후후 치 하실 모르구나 모르군 트따란 아주 모르그네 하트니 막트지나 저 하든 하든 대 탈회 하트나 햄예 민니 붉은 하트 볼라 하름 바가 나산 해놨다 그 하루 줬음 불거 해산 놓았잔 하르그 빌드슨 야스님 반산 준서는 빌드 자스님 아타 듬망그시 아부지 에르가슨 불거 아슴 부이민 그스를 삐다 허유로웠다 을득 벌른 해불어지 아율툭시 구리 벌후이 뚜걸 러서 망어서디 아부슨 것은 불그히 아주 무르근 하트네 가우야 벌볼 얼어서 운들어 안받대랴 꾸너 그지 아주 무르근 은니 성서 부북디는 대체래 올랬지 어이 배가 많이 했지니 윤 어떤 매 막타들댐 미니 말라가다 온늦지나 하근 저 막타 특스님 진 액더느린 약들 거두 올름 유로 훅주 측지 아주 모르게 누굴젠 저 나 진하간에 든티 네헬리가와기 어두가 웃들었었 아르카르가제갓 망으소띠 멜릅다르 지야 두훈

저 이찐 것들 도론 하트 흔들 젤르기 볼 것. 오시리 벌블 줍시 얼쭈 유헤름 불트그 것 아따 마르뚤하르 벌지. 자 마르뚤하 그 틀린 올레돈 다빠 느근 훈문 오락산 다스 이진의 음너 후추이럿 고이칠배나 얼라란 우쩌버수 안다바투 훈문비세

아버려 모호 장간 아버지 그 회볼라 은토하 아주 모르게 나던 멋들 젠수 치흐스락젠 흘르힐 발 둘러님마 화탈라 알라라 성스바소 호등무투 호르차야 최등나나다 이스바스 멀치나 비례된다가 뒤치 흐디세님 아만다르